0: 있다는 사실.
1: 어머나.
0: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하니까요.
1: 맞아요.
0: 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변함이 없는 분,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든다면 우리는 항상 산소처럼 밝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와, 목사님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참 약하더라고요.
0: 쉽지 않죠.
1: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무엇 때문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실 건가요? 변함이 없으신 반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미소 지으시는 그런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첫 찬양으로 사랑했더란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주파수로는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는 92.9MHz 주파수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전남동부 극동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폰을 여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요.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의 뜨라는 전국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이 한 10분에게 한번 극동방송 들어보시라고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랑의 테란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은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재의교회 김대일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참 이 오락가락하면서 네, 비가 많이 왔다가 네. 또 갑자기 막 더웠다가
0: 네.
1: 네. 요즘에 참 네, 날씨가
0: 버라이어티합니다. 버라이어티합니다.
1: 네, 네.
0: 특히 어제 막 쏟아졌던 비가요.
1: 네.
0: 자칫하면 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가물었던 땅에 단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저희 오전에 화요일 오전에 전도팀이 모임이 있는데
0: 네.
1: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0: 맞아요.
1: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팀 담당 목사님한테 비가 너무 오니까 사람도 길에 없고 그냥 기도 모임으로 하자 하면
0: 네.
1: 좋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0: 아.
1: 이럴 때 나가는 것이 진짜다.
0: 와.
1: 그래서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도 전도로 나갔어요.
0: 네.
1: 네, 역시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 네.
0: 네.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목사님.
1: 네.
0: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이제 본인 이름을 들고 열심히 인사하시는
1: 맞아요.
0: 분들
1: 네.
0: 엄청 많으시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 비가 오는데도 한 분이 비를 맞고 열심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분 찍어야 되겠다. 잘 모르지만.
1: 그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무도
1: 네.
0: 비가 와서 없는데도 혼자
1: 네,
0: 그러고 계시니까
1: 네.
0: 정말 어려울 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어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의 영혼에 품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승리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퀴즈 가지고 오셨지요?
1: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영어 성경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1: 네. 퀴즈는 한글로 드리겠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네.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이것하라.
0: 아.
1: 네, 항상 땡땡하라.
0: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네. 이것하라고 이거는 항상 해야 되나 봐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1: 항상 이것하라. 이것이 뭘까요?
0: 뭘까요?
1: 네.
0: 네. 보기 주시겠습니다.
1: 보기 드렸습니다. 항상 운동하라.
0: 어머.
1: 네. 그리고 2번, 항상 소식하라.
0: 소식해야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1: 네,
0: 목사님.
1: 소식.
0: 네.
1: 네. 3번, 항상 기뻐하라.
0: 항상 기뻐하라.
1: 네. 4번, 항상 손 씻으라.
0: 우리 엄마들이 주로.
1: 아, 그렇죠. 제 딸에게 네. 항상 하는 말이죠.
0: 네.
1: 네.
0: 여러분 다 항상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하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준비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또 김대일 목사님은 정답 주시는 분들께 선물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1: 이제 주는 기분이
0: 네.
1: 크죠.
0: 네. 오늘도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애터미에서 선물이 한가득 와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네. 네.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오늘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얘들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으로 함께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너무 기쁩니다.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0: 네. 오늘 다섯 분께 선물 드리겠다는 멘트 때문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런 정답처럼 기쁘셔서 그러신 거죠?
1: 네.
0: 네. 1103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을 잤어요. 8시 20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요. 8시 30분에 깼어요.
0: 어머나.
1: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급하게 챙겨서 출근하는데 평소라면 못 들을 프로를 듣네요. 분주하게 가느라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쁨 가득 안고 살아야지 하고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참...
0: 목사님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1: 아 그죠.
0: 5시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5시 10분에 일어났을 때 그 공포.
1: 아 저는 그 한 번은 설교를 앞두고 새벽기도 설교 담당이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새벽기도가 5시인데 눈을 떠니까 아침 6시였어요.
0: 어머.
1: 정말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0: 네. 네. 1103님 그 마음 저희 목사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또 그... 엄청난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또 하나님 길을 내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0112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우리 사형제입니다. 제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좋습니다.
0: 와, 아주 그냥 네. 설득력이 있는 정답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셋째이신 0112님, 네, 셋째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148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Good morning. 아침마다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 순천에서 잘 듣겠습니다.
0: 어머, 순천에서 문자 주셨네요. 1487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오후에 순천 갈 거예요.
1: 저도 오늘 순천 가는데.
0: 아, 그러세요?
1: 네.
0: 어디서 한번 뵐까요? 금요일에 저희 목회자 세미나 있잖아요.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오늘 미리 가서 사전 답사도 하고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잘 모시려고
1: 네.
0: 오늘 순천 갑니다. 1487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8291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목사님의 출타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 기쁜 마음으로 하니 피곤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은혜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와 같이 듣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0: 어머.
1: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 구원을 받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8291님의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친구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우리 여자친구분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0: 네. 네. 저희가 또 좋은 거니까 강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8291님의 예쁜 여자친구님 꼭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6167님께서도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 말씀 붙들고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2483님께서는요. 또 순천에 질 수 없다.
1: 네.
0: 네.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광양에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8100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1: 네. 모든 상황 중에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으로 기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목사님 또 이 타이밍에서 제가
1: 네.
0: 목회자 세미나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네.
0: 한번 듣고 가실까요?
2: 전남 동부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0: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요. 네. 저희 전남 동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잘 섬기고 싶어가지고요. 네. 목회자 세미나 준비했거든요. 네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아주 너무나도 좋은 세미나인데요. 특별히 참 강사님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고 또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2: 아마 오시면은 굉장히 영육간에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 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하면요. 항상 공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2: 그렇죠.
1: 네. 네. 항상 그렇대요. 임상적으로.
2: 맞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1: 맞아요.
2: 네.
1: 그래서 어제도 참 별일도 아닌 일로 좀 마음이 되게 무겁게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2: 네.
1: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2: 네.
1: 그날따라 계속 파란불이 쫙쫙쫙쫙쫙쫙 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네. 빨간불이 걸려야 되는 신호등인데. 근데 그 작은 신호등 때문에 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2: 아, 신호등으로.
1: 네. 네.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위로라면 충분합니다.
2: 아, 그렇죠.
1: 뭐, 더한 네. 것도 뭐 해낼 수 있겠네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 할렐루야. 네. 네.
1: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에 노출돼 있고요.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면 좋겠거든요. 이번 세미나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2: 네.
1: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이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글자 주셔가지고요. 이 안내문을 사랑하는 목사님께 꼭 전달해 주시는 그 사명까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782님께서 산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2: 네.
1: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속 영어 속에 이 산소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목사님 비결 한번 풀어볼까요?
2: 네.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퀴즈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1: 목사님도 우리 애청자들께 선물 주고 싶으셔가지고.
2: 아, 그렇죠. 저 선물을 너무 주고 싶어요.
1: 네. 네. 목사님의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2: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자 이것하라. 항상 땡땡하라.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항상 운동하라.
1: 어머.
2: 네. 저에게 꼭 필요한 네, 것이죠.
1: 만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다면 전 정말 불순종의
2: 저도 마찬가지죠.
1: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2: 아, 네. 2번 항상 소식하라.
1: 이것도 좀 그러네요.
2: 네. 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네. 3번 항상 기뻐하라. 4번 항상 손 씻으라.
1: 네.
2: 네, 뭐 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들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 네. 네. 항상 이것 하기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 샵을 좀 길게 발음한대요.
2: 네.
1: 샵 9750 이런데요. 그래서 짧게 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2: 아,
1: 제가 길게 할 때마다 말씀 좀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1: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퀴즈이기도 한데요.
1: 네.
2: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Rejoice always. 네. 짧죠?
1: 목사님.

0: 선생님이 영어 하시면 어쩜 이렇게 있어 보일까요?
1: 아, 그런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좀 네. 묵직하세요.
1: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Rejoice always.
0: Rejoice always.
1: 어, 잘하시는데요?
0: 따라 해봤어요, 목사님.
1: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 세 번에 걸쳐서 나눠볼 겁니다.
0: 저는 이게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1: 그 해보니까 긴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럼요.
1: 짧게 하더라도 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탁 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목사님.
1: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짧게 해서 우리가 좀 심령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0: 할렐루야.
1: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아멘.
1: 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0: 네.
1: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세 번은 읽어야 됩니다. 짧아도요.
1: 네. 좋습니다. 네. Rejoice always.
0: 여러분 준비되셨죠?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따라하십니다. 시작. Rejoice always. 네,
1: Rejoice always.
0: Rejoice always. 네,
1: Rejoice always.
0: Rejoice always.
1: 예, 네, 정말 짧죠?
0: 네.
1: 딱 두 단어입니다. Rejoice always. 예. 짧지만 굉장히 예, 강렬한 말씀이죠.
0: 네. 네네.
1: 자, 먼저 rejoice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rejoice는 이 기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 정도가 아니죠.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해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신 거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 해피는 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해피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해피해지죠.
0: 맞아요, 목사님.
1: 그런데 네. 조이는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Be happy always가 아니라 rejoice always라고 말씀하고 있죠.
0: 네.
1: 네.
0: 목사님 그런데요. always 항상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네. 항상 기뻐요? 이게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은 왜 옛날엔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셨는데 이게 꽂을 머리에 꽂으신 분들이 항상 좀 웃고 다니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항상 기뻐하기 어렵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 어렵죠.
0: 맞아요.
1: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왜냐하면 이 기쁨의 이유가 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0: 아멘.
1: 네.
0: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아멘.
1: 네. 네. 맞아요.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0: 네.
1: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또 배가 난파되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보며 배우듯이 우리의 기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가 늘 불평만 하면 이 아이들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죠.
0: 맞아요.
1: 네. 또 하지만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아이들은 아,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0: 네.
1: 지난 이번 주일이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0: 네.
1: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제가 항상 이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부모 공경해라.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막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야 될까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잖아요.
0: 네.
1: 그 어떤 자녀 부모가 말하는 투도 배우고 또 부모가 화나는 모습도 보면서 또 화내는 법도 배우고
0: 네.
1: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관계를 배우고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녀들도 아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자녀는요 이렇게 앞에서 말로 하고 잔소리한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녀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네.
1: 자, rejoice always.
0: Rejoice always.
1: 예. 우리 참, 우리 모두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0: 네. 목사님, 정말 기뻐하기를.

0: 네, 우리 박정호의 목소리로 기뻐하라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뻐해야지요.
1: 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Rejoice always.
0: Rejoice always.
1: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생활 영어 표현도 한번 배워볼까요?
0: 네.
1: 자, 오늘은 I'm joyful. 나는 기쁩니다.

0: 그리고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세요. 자, 이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I'm joyful.
1: I'm joyful.
0: 아, 나 너무 기뻐요. I'm joyful.
1: 네. 네.
0: And choose joy.
1: Choose joy. 네,
0: 기쁨을 선택하세요. 네. 자, 한번 그러면 길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m joyful.
1: I'm joyful.
0: 네, choose joy.
1: Choose joy.
0: And rejoice always.
1: Rejoice always.
0: 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목사님, 네. I'm joyful. 이건 약간 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0: 어, 맞습니다. 네. I'm joyful 하면, 아, 너무너무 기뻐요. 네, 이런 네. 뜻이죠.
1: Choose
0: 네.
1: joy 하면 기쁨을
0: 선택하라.
1: 네. 네네네. 항상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선택해가지고 네.
0: 네.
1: 한 번 더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0: 네. I'm joyful.
1: I'm joyful. 네.
0: Choose joy.
1: Choose 네. joy.
0: Rejoice always.
1: Rejoice always.
0: 네.
1: 와.
0: 조이가 들어가네요. 계속.
1: 네.
0: 그렇죠? 기뻐하라.
1: 정말 네. 좋은 영어 문장. 오늘 영혼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네, 혹시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Rejoice always. 예.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오늘. 그래서 찬양 두 곡 준비했는데요. 한 곡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한 곡은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찬양 함께 하시죠.

0: 네, 김대환의 목소리로 우리 때문에 찬양 들으셨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찬양도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때문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1: 네.
0: 예수님 때문에는 우리가 살아났고요.
1: 아,
0: 우리가
1: 오늘
0: 또 사랑할 수 있네요.
1: 야, 이 선곡이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0: 네, 네. 때문에.
1: 네. 누구 때문일까요?
0: 그러게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6244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1: 아멘.
0: 네, 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여수 지역에 연극으로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1: 네.
0: 네. 여수시 연극협회 회장님이신 양은순 집사님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김대일 목사님도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2: 네. 네, 반갑습니다.
0: 집사님, 우리 사랑했더란 애청자님들께요. 집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연극협회장 양은순이자 수덕로 교회의 양은순 집사입니다.
0: 네. 아니, 집사님, 지난번에 또 멋진 연극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 아, 네네. 작년에 8.15 광복절 날 윤형숙 열사에 대한 이야기로 공연을 했지요.
0: 윤형숙 열사님이야?
2: 네.
0: 네, 맞아요.
2: 네, 그때... 여수 창무리 출신이시면서 전도사님이시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배워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야학까지 힘썼던 대단하신 분이시죠.
0: 그 연극의 타이틀롤 주인공을 맡으셨던 우리 양은순 집사님의 목소리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집사님,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 알려주시려고 제가 전화 연결했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좋은 소식 전해주시지요.
2: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여수 지역에

0: 있는 청소년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쑥쑥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프로그램명은 CJ 도너스 창의학교 전남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CJ 그룹과 전라남도 도교육청 그리고 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전남에 있는 예술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예술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1: 네.
2: 이야, 너무 좋네요.
1: 목사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국영수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2: 네.
1: 근데 연극을 하게 되면 애들에게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요.
2: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회장님, 자녀들이 연극을 했다. 국영수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국영수도 너무 재밌죠. 그리고 연극도 너무 재밌죠. 이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서 아이들은 옆에 친구들과 호흡을 하게 되죠. 배려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시나리오 하나를 작성을 할 때도 이 아이들 속에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삶에 대한 주제들 학창시절의 이야기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의 즐거움과 또는 해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로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해력도 좀 향상이 되고요. 친구들하고 소통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나 감정들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를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걸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의 발표력, 소통력, 상상력이 풍부해지죠.
2: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항상 예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1: 어머.
2: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했던 연기력이 이 지금 설교에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약간 그 상황극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참 제가 그 성극을 통해서 이 몸의 배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학창실로 돌아간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말 듣고 싶습니다.
1: 맞아요. 근데
2: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1: 게다가 CJ랑 저희랑 별 상관은 없지만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적인 후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2: 집사님 그 활동 혜택이 있다면서요?
0: 일단 토요일 날 늦잠만 포기를 하면 무료로 14회차 공연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날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실제로?
2: 이야,
1: 와.
2: 진짜?
1: 네,
2: 무료고요. 또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또 제공이 되네요.
0: 그리고 전문 예술 선생님을 통해서 연기력, 표현력, 움직임 그다음에 앙상블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와,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0: 목사님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2: 야, 저는 예전에 그냥 뭐도 가르치는 사람 없었거든요. 참 이게 뭐 사실 발성도 중요하고
1: 그럼요.
2: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조금만 지도해 주시면은 진짜 정말 표현력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1: 또 단체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법,
2: 맞습니다.
1: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법, 또 규칙을 지키는 법 이런 것까지 자동 교육이 되니까
2: 맞습니다.
1: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애청자들께 꼭 오시라고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샵9750번으로 연극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안내문과 신청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연극협회 회장 양은순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참 이렇게 정보가 또 있는 우리 사랑했더란. 함께 하시면 마음도 뜨거워지고 정보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목사님 6244님 문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2: Rejoice always. 저는 오늘 저녁 수요 기도의 순서라서 기쁩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 아유, 6244님의 고백이 더 기쁩니다. 2991님께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문자 주셨는데요.
2: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찾는 사람.

0: 사람처럼 일상에서 항상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기쁨.
1: 요즘 금값이 엄청난데 금보다 네. 기쁨. 맞아요. 기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퀴즈 정답을 한번 발표해볼까요, 목사님?
0: 네. 정답은 항상 기뻐하라.
1: 기뻐하라였습니다. 네. 운동도 중요하고 소식도 중요하고 네. 손도 항상 씻어야겠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0782님도 문자 주셨네요.
0: 네. 코끼리 마늘 쫑 뽑았는데 마늘 냄새가 향긋합니다.
1: 어머, 마늘종 중에서도 또 코끼리 마늘종이 네, 있나 보네요. 네, 네. 0782님 코끼리 마늘종. 네, 마늘 냄새마저 향긋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네. 051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good morning.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Rejoice always. 오늘따라 목사님 목소리가 배우 이덕화 같으세요. 모발 모발. 예, 광고가 오버를 했네요. 예, 오늘도 국동방송 덕분에 웃고 갑니다.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어머, 0516님 정말 네.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아,
0: 그러게 저도 모르니까 모발 모발. 아, 비슷하네요.
1: 아, 부탁해요. 이런 것도 목사님이랑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0: 그러게요. 네. 목소리 조금 톤 높여야 되겠네요.
1: 어머,
0: 네.
1: 진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네. 2991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5515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0: 네, 할렐루야. 김대일 목사님, 이진아 PD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오전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두 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깊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 3번 항상 기뻐하라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네, 되지 않나요?
0: 너무 힘이 네. 됩니다.
1: 네. 오, 이러님 감사드리고요. 8191님께서는 세미나라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1: 8191님 이번 금요일에 꼭 뵈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세미나라고 참여하는 문자가 오잖아요.
0: 네.
1: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제가 왜 파란불 신호등으로도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0: 네.
1: 작은 위로가 누군가를 세우니까요.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목사님 우리 송정미 소리엘 박정호의 목소리로 위로하여라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0: 네.

0: 네, 위로하여라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6230님께서요, 정답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8100님.
1: 네, 정답 기뻐하라. 네, 샬롬.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길 바래다 주고요. 도로

0: 위에서 맞이하는 사랑의 뜰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1113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0: 네, 항상 기뻐하라. 저희 교회 권사님이 딸이 2세 소식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할머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건강하게.
0: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1: 진짜.
0: 네.
1: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우리 나중에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6929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목사님, 피디님, 항상 기뻐해요. 하는 말씀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말씀 의지하여 기뻐하며 승리하고 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목사님, 7377님께서도요.
0: 네. 정답 3번,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목사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이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고 싶네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7377님, 금요일에 꼭 뵈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말씀 속 영어 속을 통해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0: 네, 이진아 PD님,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네. 얼굴이 더 기뻐 보여요.
1: 저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맞습니다. 밝게 만드네요.
0: 환경이 아니라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머, 기뻐합니다.
1: 앵그리버드였던 제가 산소됐네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0: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강경화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

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0: 구형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거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으로 세워가시는 나라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쭐 때 세워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백기가 도래했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과거 다윗이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 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고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0: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2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

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0: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런 아비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진짜 진리를 알고 난 부모님들 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가치만 있는 사람들은 아, 돈이 최고지, 뭐 세상 성공 잘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막 뿌듯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치관이 분명한 부모라면, 이거 오늘 요한 3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내가 듣고 있어,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 세상적으로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잘 어떻게 뭐 물질로 용돈도 많이 주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마음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처럼 감격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 정상적인 부모라면, 올바른 부모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확실한 부모라면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된 도리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이것부터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 가장 큰 기쁨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더 나아가 영적인 부모, 혹은 어떤 분들은 그 부모를 정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부모로. 혹 우리 성도 중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바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통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분은 확실하고요. 하나님도 그 마음은 확실하고요. 육신의 부모 중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실히 믿고 있는 부모라면 이 마음이 최고예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을 제대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요.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요, 묶여 있어요. 캄캄해요. 답답해요. 진리가 있어야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하면 매여 있어요. 이상한 신념에 매일 수도 있고, 막. 그리고 자기 착각에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진리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몸은 풀어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정신이, 더 나아가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그리고 종이 되어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면, 이 부모님들의 그 상태를, 자녀들의 상태를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데 진리를 알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확증되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다행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발견하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풀어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막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따와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막 새롭게 되기를 갈망한,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막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이 말씀을 철저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역사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부모님들의 지향하는 마음, 이 마음 좀 풀어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 효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늘 잠언 23장 24절에 이런 말씀 들어갑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 한마디로 자녀가 의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인가? 그렇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에요. 두 갈래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러면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해요.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의 길이 펼쳐져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의인의 자리에서 복된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의인의 길을 가고 있어, 이것처럼도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이라면, 의인의 길로 반드시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의인을 보고 있어요. 이 의인,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되었어요. 한낮에 광명에 이르니. 여러분, 장래가 전망되는 자녀,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촉망돼,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우수하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그 자랑 삼을 만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게 의인의 길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인의 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강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광명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께 일단은 어떻게든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살피면 여러분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크게 신경 끝도 없는데 정말 복 있는 자녀들, 복 있는 그런 가정들, 가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살펴보니까요, 그의 의인의 자녀들은 잘못 될 일이 없어. 보장됩니다. 자잔 손손 보장되는 이 의인의 반열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내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 이것처럼 부모님들이 즐겁게 여기는 것이 없다. 이렇게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게 이제 행위가 뭐 행동 그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보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아직은 미약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러지는 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또 미약한 부분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양이 안 찬다 우리 자녀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한마디 정리해보면 신앙 좋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자랑스럽고 기뻐할 내용이라고요. 그런 은혜가 가정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을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면서 막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많습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벼라시 비유, 뭐 여자 가루 서말 속에 뭐 진주 비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들려주세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헤어같이 빛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장받으세요. 지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무엇은 문제가 있고 그래도 내 자녀들이 의인이야. 훗날에는 그 영광,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주인공이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 서지 않냐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냐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기쁨이, 쇠하지 않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행해요. 의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여긴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좀 더 해줘야 하는데 뭐 물질적으로 뭐 이런 것보다도 마음부터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23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자녀들이 지혜롭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막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즐거운 일이. 우리 자녀들 가면 갈수록 지혜와 총명이 더 계속해서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부모들,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 원리를 깨닫는 부모님들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자녀구나 이를 인정받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으니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니 지혜부터 얻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자녀들 권면을 듣고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지혜와 명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권면하는 부모님들도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에요. 또 이를 받아들이는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로 더욱 부모님께 효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혜롭지 못한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여길 수도 있어.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래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대 부장부예요.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구별이 있어요. 착각도 있고요. 꼭 많은 자녀들이 그냥 나는 지혜로운데 왜 부모님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지혜로울까 과연?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고집이 많아요. 그리고 훈계, 뭐 책망 이런 거 못 들어. 기분 나빠하라고 하고. 그러면 인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인정도 안 해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여러분 책망, 훈계 싫어합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쓴소리 거절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들은, 지혜로운 딸들은 달게 들어요. 여기가 있어요. 구별하라, 구별하라. 구분된다. 그래요. 잠언 13장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아, 미련해, 지혜가 없어. 부모님들은 알아요. 삶을 살아봐서. 경륜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고 훈계를 줘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잔소리하지 마세요. 쓴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갈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속상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부모님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있다고 그래요. 근본. 여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근본이 어디 있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길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혜도 점점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잠언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 이거 꼭 잘 들어라. 너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 부모님들은 너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훈계하는 거 좀 들어라 그래요. 오늘 혹 전에는 막 내 감정이 내 기분대로 이렇게 갔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자녀 중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순종적인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이 아들에게 야 산으로 가라 하면 바다로 가고 동으로 가라 반대로 가고 막 야야 좀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반대로 하는지.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산에다 물어야 하는데 얘가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예, 네 바닷가에다 물어주라. 그러면 산에도 물어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바다에 부르고 비가 올 때마다 지금 개굴개굴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깨닫고 연결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망적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성도들,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을 써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픈 일들 많아. 하나님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성도,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아주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부족하잖아요, 지혜. 여기서 분명 말씀드리는

0: 근데 나는 지혜로워. 이런 자는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있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아직도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지혜를 얻는 축복에 영광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깨달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주시리라.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여기에 정말 비결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지혜만 구하라.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혜로운 자식을 기뻐하는데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있는 자 우리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하는데 처녀도 그래요. 준비하는 것 과정 속에서 그래요.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다 준비해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발휘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주인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고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난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치가 확실한 부모님들은 분명해요. 지혜 있는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우리 딸이 최고라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도 시원케 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즐겁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해서 감정이 있어서 때로는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님의 진정한 본심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인이 되는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흐뭇하게 여기는 부모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마음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권자 여기에 이 유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상속을 받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단단한 바위 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꽃들은 절대 그냥 피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활짝 핍니다.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활짝 핍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믿기에 염려 없이 고운 빛깔을 냅니다.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와 기어이 꽃을 피우는 들꽃을 보면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옆에 있는 화려한 장미와 자신을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조되고 허락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햇살과 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활짝 피어날 뿐입니다. 부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활짝 피세요. 5월 13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서덕립교회 서생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아, 목사님 요즘은 정말 사방이 꽃이에요.
1: 그렇죠.
0: 네, 어저께도 저희들 사모님들과 함께 또 장미를 보러 갔다 왔는데요. 색이 얼마나 그렇게 또 이쁜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이 정말 너무 예쁜 색들로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 예.
0: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프닝 멘트에서 한 것처럼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자 제각자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주 좀 좋은 멘트 감사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0: 그렇죠. 네.
1: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다 묵상하셨겠지만 요셉 13년의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0: 네.
1: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그 권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그 유혹을 받고 또 감옥 생활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또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13년의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딱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세워가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0: 그럼, 예.
1: 그래서 참 오늘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도 고난의 이유를 알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0: 아멘.
1: 그 믿음으로
0: 네.
1: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0: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또 우리 소망의 기도와 또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참 꽃들의 향연 아름다운 꽃들의 그 피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전당 극동 방송을 사랑하심으로 이 소망의 기도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부딪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요셉이 13년간의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청취자들도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소망 기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시고 말씀 속에 큰 역사가 오늘 또 우리 피디님과 그리고 사모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강구하는 전남 국동방송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귀한 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0767번님입니다. 오른손 마비가 있는데 완전한 회복과 얼마 전 뒤로 크게 넘어져 허리와 등 전체에 움직일 때 특히 강한 통증이 있습니다.

0: 회복해 하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며 단정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아유, 목사님 참 감동입니다. 기도사연도. 네. 아프시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주셨네요.
1: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의 합한 마음, 단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정결하시고요. 예쁘신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고요. 성경 말씀 보면 주는 선하사 사자의식을 즐거워하신다. 주께 부린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인자하심이 호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0767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과정 속에 부딪히는 고난 또 아픔 이런 고통들이 참으로 마음을 답답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통증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확인하고 감사하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 아픔이 있지만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분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단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귀한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이겨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께 부르짖은 자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기도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0807번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우울증, 무기력증, 두려움, 믿음 연약해져서 교회도 못 나가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1: 우울증 이 부분이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1: 이 무기력증까지 오게 되고 또 두려움도 임하게 되고 지금 이 표현이 본인의 상태를 좀 잘 말씀해 주고 네. 있는데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극복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터널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성경 말씀이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0: 아멘.
1: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아멘.
1: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0807님 참으로 귀한 영혼을 궁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이 두려움이 임할 때에 삶의 존재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에 힘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 분에게 삶의 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치료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도 주시고.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자신감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일어서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 귀한 사람에게 이 귀한 분의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 무기력증에서 이 우울증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삶의 간증 속에 하나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사오니 이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여신 사연은 3195번님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자부품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주도 줄고 미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발주도 늘어나고 미수금도 줄어서 다시 에베네셀이 되는 회사가 되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네요. 네.

0: 40년간 참 이렇게 지탱해 오셨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우리 장로님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틴다 말은 결국 이 고난의 과정,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최선을 다할 줄로 믿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아멘.
0: 아멘.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3일 구원님,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 40년 동안 이 전자부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귀한 장로님, 구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원자재값도 폭등하고 이 어려움이 커져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건 속에서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말씀 안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그 확신과 소망과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과정을 잘 견뎌내는 우리 장로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 귀한 회사를 붙으시고 이 귀한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회사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장로님 붙드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이 하루도 들으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덕립교회 서생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3145번님입니다. 둘째 아주버님 암삼현헌 응급실 입원했는데 영접기도 따라할 수 있도록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아,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1: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까?
0: 그렇죠, 네.
1: 어쩌면 하나님 큰 경륜 가운데 또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안 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3145님이 둘째 아주버님 안삼현 입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로 입원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완벽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안삼현 분에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여기에 하나님 복음의 증거 또 복음의 증거하는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이분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결단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안사면 분에게 그리고 우리 3145님이 역사하셔서 늘 복된 가정으로 주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좋은 소식 들려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7087번님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목사님 참 많이 이게 뭐랄까 동감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1: 그러죠.
0: 네. 근데 너무 7087번님은 너무 감사하네요. 사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셨잖아요. 네.
1: 같은 마음으로 네. 그 사모님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이 사모님이 또 아프시지만 또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

0: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길로 믿습니다.
1: 네.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7087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그의 소망과 말씀의 능력이 귀한 영혼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좀 힘들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통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제가 또 간구하는 것은 또 사모님을 위한 간구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이 평강이 가득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우리 사모님이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우리 7087님의 기도와 그리고 사모님의 강건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귀한 분들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 네.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요. 또 사람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0: 아, 네.
1: 사모님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5323번님입니다. 5323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곳에서 잘 치료되어 퇴원할 때는 절대 술이 생각나지 않게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잘 믿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0: 아멘.
1: 아, 믿고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셨는가. 네.
0: 알코올 중독 이게 참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다 정말 놀라운 일은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분명 입원했기 때문에 저는 치료가 분명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1: 아멘.
0: 그래서 이 새로운 인생을 살 줄로 믿고
1: 아멘.
0: 그동안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새로운 삶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5323님 가정이 이제 새로운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 남편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놀랍게 완벽하게 치료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귀한 남편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볼 때 이제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정과 사랑 자녀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가 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귀한 또 아내 되신 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새로운 가정 속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의 길이 이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오상 이사님이 더욱 힘을 주시고
1: 아멘.
0: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편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놀란 증거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은 9337번님입니다. 저희 두 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아들 다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밤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대안학교도 잘 못 다니고 있고요. 첫째 아들도 휴학 중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두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들의 마음에 깊은 병이 다 치료 회복되고 육신까지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와 남편도 끝까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0: 예. 먼저 좀 위로를 드리고요. 위로를 드리고요. 지금 두 아들이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도 있고 우리 아들이 또 자라는 환경도 있고 가정들이 있잖아요.
1: 네.
0: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지금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더 좀 높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휴학 중이라도 더 더 위대한 인물 될 수 있어요.
1: 아멘.
0: 지금 학교를 이제

0: 이렇게 모니나 대안은 못 나가지만 더 훌륭한 인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치료되셔서 크게 영광 돌리는 박등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0: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9337님 사랑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또 역사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아들을 키워낸 과정에 이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심을 믿는 증거는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 이 기도 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라는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더 정상 예상을 할 줄로 믿습니다. 큰째 아들, 큰아들 휴학 중이지만 더 꿈을 꾸게 준비하고 크게 가져서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주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특히 이 가정 사랑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이루게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 좋은 역사, 훌륭한 역사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정 좋은 소식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듣는 성하고 적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 네. 다음에 주신 사연은 0112번입니다. 저는 소망의 기도 덕분에 술 안 먹습니다. 여호와니 씨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많은 문자를 주셨네요. 앞에 그 주셨던 그분의 그분의 문자였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죠.
1: 같은 마음으로. 예.
0: 아 이런 이 사연이 올라오면 이 소망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 예. 그런 마음도 기쁘고요. 소망기도 덕분에 술을 끊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1: 네.
0: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넷시로 승리하다 원하는데 우리 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1: 승리하십시오. 네,
0: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0122님 참 좋은 소식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소망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 더욱더 하나님 인생이 요셉처럼 형통한 것처럼 앞으로 더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술 문제를 끊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 사람이 힘이 아니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고
1: 아멘.
0: 이 계획하심에 따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본인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 니시가 귀한 영혼을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많은 기도응답의 사연과 또 이런 기도를 기도의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그 방송 사역에 보람이지요.
0: 네,
1: 네, 목사님께서도 사역 중에 이렇게 또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사모님.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하고요.
1: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몸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네 애가 내고 내가 니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머무는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골목마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의 교회를 지역 복음화의 중심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며 성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이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지역의 학교, 상가, 공공기관,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분열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이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한

0: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해 아프리카 나미비아 소수 부족을 위한 모국어 성경 기증에 나서 교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문 성문교회와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그리고 와우리교회는 어제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 기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 성경 기증에 뜻을 모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4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 90%가 여성 교역자의 사역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71%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역자의 63%가 남성 교역자와의 존중 격차나 사례비 차별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 부서의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역자의 사역은 71%가 교회 학교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목사 중 여성 비중은 14%지만 담임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진행 중인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최근 탈북민 이은영 씨와 함께 전복 요리 전문점인 남북식당을 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전남 강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던 이 씨는 매주 6시간을 운전해 부천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신앙을 지켜왔으며 교회는 이러한 이 씨의 사명에 공감해 식당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남북식당은 수익금의 10%를 북한 선교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는 등 철저한 신앙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개업 4개월 만에 11조를 들일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며 탈북민 자립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재상 목사는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달 파주에 탈북민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개관해 통일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해 470억 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가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5도, 광양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옥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완전의 계단의 저자인 월터 힐턴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런 종류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읽을 때는 함부로 읽거나 억지로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힐턴은 조언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없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즉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깊은 안식을 주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현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와 인생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복잡한 사건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고난은 알지 몰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바르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며 다른 길을 택함으로 고난을 모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거기서 분명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넘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확고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각 가정에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고
1: 네.
0: 각 구성원들이 뭐 여러 대 소유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이 돈주나 또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0: 네.
1: 이런 문제는 또 북한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도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건 대중에게 해당되진 않는 점이죠.
0: 그렇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북한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우상화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민에게서 없애려고 갖지 못하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중에 필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0: 아멘.
1: 그리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 통일을 향한 귀한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오늘도 OFP데이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FP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의 한 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저희 OFP데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0084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한 줄로 찾아와 주셨고요.
0: 예, 그리고 우리 극동 아카데미 수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1: 네.
0: 우리 진리지윤 저 지금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서도 기도에 응원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날씨가 여름이에요. 딸이랑 교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0: 네, 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름이 벌써 온 것처럼 많이 덥네요. 4224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울산에서 허뿅임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만 해도 벌써 27, 8도, 내일은 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여름이 네. 성큼 다가왔어요.
1: 와, 그러니까요.
0: 북녘 땅은 조금 선선하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광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북한의 변화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 인사로 한 통 한 통 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 그리고 대전에서도 화창한 날씨라고 복음 통일을 기도한다고 9959님도 남겨주셨고 1440님은요. 지난 주일 오후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복음 통일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 김국기, 네. 최춘길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0: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 체크 샵 1069번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올 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출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전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면서 OFP데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 또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도 OFP데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북한 사람들은 이런 북한 사투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그렇구나.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알면 좋겠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으로.
1: 뭐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제도 할 거고요.
0: 그럼요.
1: 뭐 우리 성도님, 세신자, 권사님, 장로님으로도 마주할 그날을 그리면서

0: 네. 오늘의 문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여러분 꽁트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저희가 계속 등장질을 할 거예요.
0: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네. 그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외면치 마세요 하셨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0: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여보 여보, 나 왔어. 자, 오다 주웠다.
5: 어머,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등장질이라도 한 거예요?
4: 등장질? 무슨 장비 같은 건가? 아니, 그냥 자기 주고 싶어서 오다가 샀지.
5: 에휴, 우리 일에서 언제 돈 모을 거예요? 아무리 나 주고 싶어도 참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등장질 든다고 마구 사면 우리 언제 집 사고 차 사요?
4: 어, 그러면 이거 뭐 도로 물릴까? 응, 다시 환불해?
5: 아, 아니요. 이미 주고 싶어서 등장질 때문에 산 거 뭐라고 또 수고해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등장질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알겠죠?
4: 아이, 그럼. 아, 근데 자기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매번 못 참지.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유, 삐지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오늘 아유,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이게 등장질 얘기를 했지만
0: 자, 맞아요.
1: 아내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면 예쁜 걸 보고서 이제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0: 네.
1: 이런 등장질에 남편이 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0: 도둑질.
1: 도둑질이다. 아내에게 아. 선물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2번
0: 충동질.
1: 사주고 싶은 충동질. 충동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1번은 도둑질이고요. 2번은 충동입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0: 어, 자꾸 이 등장질 때문에 오늘도 휴대폰에 손이 가요. 007이님.
1: 네.
0: 아, 이런 등장질은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하고요.
1: 어, 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섬길 곳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요라는 이런 등장질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0: 그리고 네. 이 등장질이 들면은 딱 그때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때 해야 돼.
0: 그 등장질에 저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선교적인 마음과 감동에는 바로바로 이런 등장질에는 바로바로 뭔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동역의 기회를 또 알려드리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할 때
0: 네.
1: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그런 등장질이 들 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0216님은
1: 네.
0: 이번 주 내내 보내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아유. 저 서울 전파선교사예요 하시면서
1: 네.
0: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도 봤어요.
1: 네.
0: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아질까요? 응답해주세요. 요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선교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등장질을 들 때
1: 네.
0: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0: 네.
1: 1번이
0: 도둑질.
1: 도둑질입니다. 2번이
0: 충동질.
1: 아니 여러분 오늘 꽁트가 조금 헷갈리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내가.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뭐 핀이나 리본이나 꽃 같은 걸 봤어.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도둑질 하실 거예요? 사주고 싶은 충동질이 들까요? 네? 그런 마음.
0: 그렇죠.
1: 아, 저거를 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
0: 아이 근데
1: 네.
0: 요거 반대로 한 분은 저희 남편이 쇼팅

0: 쇼핑에 유독 등장질이 심해서 택배가 계속 와가지고 요 등장질이 좀 줄어들기를 네.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1: 등장질 아니고 든장. 든든하다 할 때 든이에요. 든.
0: 뭔가 예. 그런 마음이 든.
1: 그렇죠.
0: 마음의 든.
1: 자, 1번은 도둑질, 2번이 충동입니다. 정답 어디로요?
0: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1: 자 오늘 조차미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셨던 우리 타이핑 미인 성도님들의 간증,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새로운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분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0: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네.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네,
1: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걸걸자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0: 네.
1: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0: 아.
1: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0: 러시아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사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 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나와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남조선으로 갈 수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위부 이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도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이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참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0: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번 그런데 이제 정규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바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0: 아닙니다.
1: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나지열은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지열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국동 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국동 방송이라고 써 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써 있고.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0: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
0: 된장질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충동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충동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충동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0: 네.
1: 더 많이 그렇죠. 먹을까?
0: 더 잘까?
1: 근데 왜 나한테 좋은 거는 충동이 많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 뭐 운동을 좀 더 할까? 라든지 뭐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는 좀 귀찮아서 우리가 네.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답 참여할 충동 된장질이 아마 분명히 드셨을 텐데 꽤 생각보다 많이 안 참여하셨어요?
0: 그러게요. 네. 오늘 되게 저조한 편인 만큼 선물을 받으시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1: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4687님 가끔씩 들어도 들어오기를 망설였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자꾸 된장질을 하셔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답 충동질 남겨주셨어요.
0: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된장질로 두 건이나 뭔가를 사셨대요.
1: 오.
0: 저도 집사람에게 멋있는 선물 사주고 싶어요. 2139님 사시면 되죠.
1: 네.
0: 이 멋있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출근 중인데 지금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이 벌써 무서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자고요.
0: 네.
1: 아셨죠? 자,
0: 이 가운데도 저희 선물 당첨자도 몇 분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충동질 우리 피디님 때문에 된장질이 들어서 아이고. 제주 전파 선교사 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008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0: 강릉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 듣는 시간이 3개월 남았네요. 곧 방학이시거나 아마 졸업을 하시는 2711님이신데 네. 선물 드리고요.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말을 많이 알고 싶어요. 8710님.
1: 아멘.
0: 그 마음 쭉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0: 어떤 분이죠?
1: 8443 성도님이십니다.
0: 네.
1: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올해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된장질이 마구듭니다. 할렐루야. 사실
0: 네.
1: 충동질을 안 맞으셔서 선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마음이 너무
0: 네.
1: 예쁘셔서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8443님까지 드리고
1: 네.
0: 오늘 기도에 갔어야 됐는데 된장질 때문에 안 가고 TV 보셨다고. 이번에는 참 회개합니다.
1: 네.
0: 아, 저 이거 반대로 읽었거든요.
1: 네.
0: 이 된장질에 속지 않았다고 읽었는데 아, 다음에는 이 된장질에게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4537님 보내드리고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가 문자를 읽었다고 해서 당첨자는
1: 아니고
0: 아니에요.
1: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첨 축하합니다 하는 답장 문자를 드려요.
0: 네.
1: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입력 안 하시고 선물 안 왔다고
0: 그런 경우가
1: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주기적으로 있어요.
1: 다시 보자 문자통 문자함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항상 복음 통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255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분, 두 분, 다섯 분, 열 분 늘어나기를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사 성도님은요, 타지 러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건 성경님 인도하신 듯 해요. 극동방송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혼 살렸을 겁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전파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덕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2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사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국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한 주에 또 가운데에 선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의 분주함도 지나고 금요일의 기대에는 아직 이른 날. 어쩌면 가장 평범해서 쉽게 지치기도 하는 하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쩌면 한 주간의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걸어가는 한 가운데서 이 찬양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위로해 주시며 또 지친 마음 위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의 피곤함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과 감사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맡기자라는 의미로 염려와 관련된 곡 찬양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테너 이종욱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찬양 말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도 그리고 이 곡조마다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껏 담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염려도 자리 매김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다 떠나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39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2시에 왔습니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7637님 오늘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알 순 없지만 네, 참 반갑습니다. 9507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철원 주상절리 등산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 등산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앱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 산책은 아니고 등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등산 안전한 등산 여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문자 참여를 하신 분들도 소개하면서 방송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녹음 방송으로 이어드렸고 어제는 또 지역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또 문자 소개 이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수요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또 나눔하는 함께할 때 또 그 무거움을 덜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정말 아쉬움이 남을 만큼 짧은 시간이니까요. 소중한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성경 퀴즈. 성경 최근에는 책과 관련된 퀴즈를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 BC 천년경 우리는 AD로 살고 있죠. 근데 BC 천년경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뭘까?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기를 드린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요.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등이 핵심어라고 합니다.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이 단어의 의미를 담은 것이 핵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이이기, 2번 삼삼기, 3번 사사기, 4번 오오기. 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까요? 1번 이이기, 2번 삼삼기, 3번 사사기, 4번 오오기. 네, 익숙한 단어가 있죠. 익숙한 단어. 그게 성경책이니까 그 단어를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시에서 딸기 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0: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리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리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 칫솔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염려와 관련된 찬양 제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채무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과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

사람이 없죠. 아무리 편하게 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 아마도 그 이상의 염려와 걱정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뭐 부와 명예는 갖고 있을지 모르나, 또 건강의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 불행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런 염려를 내가 갖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사실 이 정답을 못 맞추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2시 왔습니까 퀴즈 문제는 좀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 저것도 퀴즈냐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아 퀴즈가 너무 쉬워요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일부러 맞추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오히려 맞습니다. 저희 2시 왔습니까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을 넘어서 함께 나누는 내 마음속에 그 찬양, 문자를 통해서 함께 나눠달라는 의미로 퀴즈를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답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사소함, 소소함 이야기들,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332님께서 또 이렇게 새싹이라고 하셨네요. 교회는 처음 다니시는 분이라는 의미겠죠? 처음 다니시는데 정답은 나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처음 교회 다니신 분 같지는 않고, 왜냐면요 제 방송에 문자를 꽤나 자주 오셔서 남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9332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601님, 제 방송에 두 번째로 오신 분이세요. 정답 함께하고 계신데요. 샬롬, 오늘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9601님께는 선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9601님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요 제 방송에 오신 지가 두 번째인데 선물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9601님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 네, 주소, 성함, 연락처 문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21님께서 오늘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수동으로 관기? 제가 아직 여수에 온 지가 한 1년, 2년 거의 되어 가긴 하는데, 관기가 어디예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기? 여수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관기에서 문수동으로 이동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남겨주고 계십니다. 0782님께서 또 오랜만에 문자를 남겨주고 계세요. 어제 사전 예약을 하셨네요. 공생, 더 큰 은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예약 잘 하셨다고, 또 피아오십 찬양 집회가 있죠? 네, 신청을 하셨다고. 여수에 곧 오시겠네요. 우리 0782님은 고흥에 살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먼 길을 또 오고 가고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중간 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20분이라는 시간을 또 흘러 보내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마음의 염려 내려놓으시면서 또 퀴즈, 중간 퀴즈 한 번 더 올려드릴까 합니다. 좋은 씨앗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는 곡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 북극동 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으려다가 갑자기 네, 듣고 계신 방송 주파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무거운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시겠죠. 어제 염려를 오늘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없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어제 염려가 있다면 잊어버리시고 오늘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루로 네, 염려하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까지 뭐 미리 생겨날 염려까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로 주님 안에 또 감사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 오늘 방송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332님께서 4년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 4년 됐는데 새싹이죠 뭐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야, 4년 동안 또 교회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신 것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되셨으면은 새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다른 분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또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귀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서 또 옆에서 바라보는 저로서 또 함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 응원드립니다. 성경 문제, 오늘 성경 인물 문제,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BC 천년경에, 이 천년경이면은 우리는 AD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죠? 네, BC 천년경 이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불순종, 그리고 심판, 회개, 자비,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네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일까요? 어느 책일까요? 성경 말씀 중에 어느 책일까요? 1번 이이기, 2번 보기, 삼삼기, 3번 사사기, 4번 오오기. 다시 한번 보기 드릴까요? 이이기, 삼삼기, 사사기, 오오기.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답만 남겨주시기보다는 사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를 올려주시면서 편하게 또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고, 또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 듣고 싶은지 또 신청해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 제목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기도의 용사분들이 꽤나,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용사이시니까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랍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뭐 건강에 아픔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관련된 찬양, 톱으로브의 염려하지 말고, 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염려와 관련된 찬양.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찬양도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지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맑고 개인 날씨로 여수 순천 광양 지역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여름이 올까 봅니다. 오늘 아침 여수 지역은 그래도 바다 해안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안 지역이라서 좀 다소 22도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광양은 26도의 날씨인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광양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 근데 이게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거리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양한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내 마음의 날씨, 비록 흐림일지라도 오늘 날씨처럼 게임으로, 맑고 게임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의 이른 비, 늦은 비, 또 태양으로 우리를 자리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럭무럭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올려달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네,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 또 이 방송 마치고 제가 추가로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내일 이 시간까지 또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저는 띄워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차고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태산을 넘어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병은 살아있는 채로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녹아내린다고 하죠. 이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두려웠던지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벌, 천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마을 밖에 쫓겨나 살아야 했고 혹 사람들과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세 번이나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이죠.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 중 한 명이 구원에까지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었을지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인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걸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포기하는 순간이 게임이 끝나는 순간이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이미 경기는 끝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도 내가 포기하면 이미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진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원치 않는 문제나 고통,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들, 반복되는 실패와 패배 등 우리를 포기하고 또 쉽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가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들기도 하고 이제는 끝났으려나 싶은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다시 꿈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더 이상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절대 절망의 그 긴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닥에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여러분,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한 장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그리고 저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다가 고침받은 이 사건, 이 사이에는 뭔가 중간에 큰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지만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도전입니다. 앞서서 나병 환자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죠. 제사장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사장의 몸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나았을 때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나아서 최종 확인을 받을 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몸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깨끗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병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아가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진리의 길에 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저들의 진짜 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문제들의 해답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정답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은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진리를 따라 움직일 때에 그 진리가 너희에게 힘이 되고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아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나병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 있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람, 그것도 당시에 무시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병 나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나은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아마 자랑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랑에 앞서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나오는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 해결받았다고 끝이 아니었죠. 그의 시선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고침받은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의 뿌리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감사인 겁니다. 또한 현재 나를 지탱하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감사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 믿음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방에서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통곡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때, 여러분, 내 영혼의 귀를 세상에 두지 말고

0: 자신을 향한 연민의 감정에도 두지 말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험하고 외지고 그늘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더 깊은 감사로 여러분 변함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새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의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우와.
1: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2: 아 찢어졌어 찢어졌어
1: 찢어졌습니까?
2: 예예예. 예, 예. 예.
1: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3: 아우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1: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4: 네
1: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4: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1: 아 너무 재밌다.
4: 너무 재밌다. 너무 아, 잘 들었다.
1: 예. 예.
4: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2: 아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1: 예.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2: 아,
1: 여러분 참. 귀엽게 귀엽게
2: 네,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1: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2: 예.
1: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하고
2: 아 제가 1417번이 좀 뛰었어요 이렇게 예. 좀 뛰었어요.
1: 아 목사님 저희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2: 아, 예. 조심해 좀 뛰었어요.
1: 조심해 주십시오.
2: 예, 예, 예.
1: 자,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2: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1069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0: 다음에 방학 무교가 있어야 됩니다.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한 줄로 쭉. 예. 한 줄로 쭉 해가지고.
1: 통화 가능도 통화 그렇습니다. 가능까지.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고현 집사님 네. 아주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2: 네 깜짝깜짝. 네. 네. 와 목사님 완전 제 스타일.
1: 제가 좀 잘생기지냈어요.
0: 아, 예, 예. 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꽁트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 터뜨려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4: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3: 돈 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지고
4: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3: 예.
0: 그렇게 큰소리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3: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4: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3: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4: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5: 아니 아버지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새 옷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4: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하자꾸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4: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6: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 1.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2: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1: 아 힌트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 하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 하다가. 예.
1: 아 이거 참.
0: 그렇구나. 아. 그래요 또.
2: 저는 오늘 점심에 예.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못 먹었어요. 아,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0: 저는 사실 탕으로 끝나는 예, 예, 예, 음식을 예, 예, 좋아합니다.
1: 예. 탕탕탕탕이야. 아, 완전 탕.
2: 탕탕탕. 싸워 탕.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1: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히 열려있어요. 예, 예.
0: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2: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1: 아니요.
0: 지금 발성이 더 좋아지고.
1: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1: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0: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옆에다가 통화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네. 무교라고
1: 무교라고
0: 좀 예. 써주십시오.
1: 무교는 더 좋아. 네,
0: 무교 방학. 근데 예.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예. 방학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0: 자, 비슷해.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 주세요. 아우 그렇구나.
2: 너무 정답이 세도예요. 그죠?
0: 그러니까.
2: 예.
0: 네. 너무 또 와.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어요.
1: 저도 이렇게 됐대요. 이제 저도 땅땅땅땅 이런 자에 대해서도.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 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1: 예,
0: 부르게 되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1: 예.
0: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

0: 아, 반응 좋네요. 아,
1: 네. 뭐
0: 헐리우드 액션.
1: 오, 땡큐.
0: 헐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오, 보니까요, 뭐.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2: 예.
0: 너무 와. 재밌다.
2: 예.
1: 일을 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1: 예.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0: 그
1: 예.
0: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2: 아, 짱짱짱.
0: 와.
2: 또 감동받았대요.
0: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2: 아,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화이팅!
2: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뜯게.
0: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1: 야.
2: 야.
0: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2: 네.
0: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2: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아, 요즘 뭐. 예.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2: 예.
0: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2: 예.
0: 5월 가정의 달을 와.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 네.
2: 아, 너무 좋아, 너무
0: 그러니까
2: 좋아.
0: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2: 예, 맞습니다.
0: 탕자.
2: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0: 네.
2: 그러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사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2: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막을 저기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지 아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얘기에 근거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제가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2: 예.
0: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있을 수 있어요.
1: 네. 그렇죠.
2: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0: 예.
2: 그런데 둘째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0: 네.
2: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0: 네.
2: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2: 예.
0: 진행하다 보면
1: 네.
0: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2: 예.
1: 그렇죠.
0: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2: 예.
1: 맞아요.
2: 아, 맞아.
0: 살짝 예.
2: 예.
1: 네 맞습니다.
0: 불편이 그럼. 있을 때도 있는데
2: 예.
0: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2: 예.
0: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1: 네.
0: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1: 네. 예.
0: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2: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0: 맞습니다.
2: 알거든요. 예,
0: 네.
2: 그거 느껴보셔야 돼.
0: 네,
2: 예.
0: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1: 와.
2: 와.
0: 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2: 아유, 와. 감사합니다.
0: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2: 예, 네. 맞아. 아,
0: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2: 네.
0: 얘기
2: 같아요. 맞아.
0: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2: 아, 집 나가
0: 방학이나 이도라고
2: 네,
0: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네, 지금도
0: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2: 예.
0: 그러면 저희가
2: 예.
0: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2: 드려요.
0: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2: 예, 예, 예.
0: 막 잔치 불렀잖아요. 예, 맞아요. 왔을 때.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기회도
2: 예.
0: 드립니다.
2: 예.
0: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2: 예.
0: 가능하신 분들은
2: 예.
0: 통학 가능이라고
2: 예.
0: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1: 네.
0: 수 있는
2: 예.
0: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예.
0: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2: 예.
0: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2: 예, 예. 와, 와.
0: 무교생이 있습니다.
2: 와.
1: 4436번이죠.
0: 4436번님.
2: 예.
0: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2: 예.
0: 볼게요.
2: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0: 예.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1: 탕탕탕탕탕탕탕.

0: 아, 그런데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지라는 말은 사실은
1: 네, 여보세요.
2: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1: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네.
2: 네,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2: 아, 쌍문동. 쌍문동이면 네. 저희 그 애청자
0: 유명한 곳
2: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이발소인가 미용실인가?
1: 지금
2: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1: 네.
2: 그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 하시다가 원장님 네.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2: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0: 와. 와, 진짜.
2: 그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저는 단골인데.
0: 예.
1: 마침 이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한다 해서 보내봐라고 하시죠.
2: 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0: 야.
2: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2: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어, 뭐 몇 번 가봤어요.
2: 몇 번 가봤어요?
1: 네.
2: 어, 몇 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2: 바쁘다 보니까.
1: 네.
2: 쌍문동에 사세요?
1: 네네.
2: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2: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네, 틀어져 있습니다.
2: 어,
0: 아, 이분 목소리는 완전히 네. 앞에 찬양 부르시는
2: 예, 예.
0: 아, 그 목소리거든 완전히.
2: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안정적이시네요.
0: 그러니 안정적이시네요.
1: 아,
2: 지금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네. 않으시고
0: 그러니까
2: 준비된 분 같아요.
0: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2: 와.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지금 예. 염색 바르고
2: 아 염색 내기였어요. 바르고 있습니까? 아 와. 염색 바르고 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2: 아 그러시구나.
0: 야
2: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0: 그렇죠?
2: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0: 그러니까요.
2: 자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 선물을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콕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어, 너무 많은데?
2: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 좀 했습니다. 예.
1: 네. 여기서 유산균 할게요.
2: 유산균.
3: 유산균.
0: 알겠습니다. 예.
2: 아.
0: 와.
2: 자, 유산균.
0: 예.
2: 4436번님. 4436번님.
1: 네.
2: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어,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2: 왜 마음이 편해요?
1: 좋으셔서.
2: 왜?
1: 일단 여기가
2: 네.
1: 어,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2: 아,
0: 탁월한 선택 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원장님 네,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좋아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네, 지금 듣고 계세요.
2: 듣고 계세요? 아, 그니까.
0: 야, 진짜 탁월한 선택.
2: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0: 저도 못 만났어, 저도.
2: 근데 그분이 좀 밝고 예.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2: 그쵸.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탁월하시는구나.
0: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0: 와. 야, 완전.
3: 와. 여기 쌍문동.
2: 쌍문동, 네. 쌍문동.
0: 유명한데요, 거기.
2: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3: 아. 저도 한번 그러니까. 머리 한번 말아보고 싶어요. 네.
2: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네.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0: 와, 진짜
2: 오늘만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2: 이게 절대 이게
0: 우연 아니에요.
2: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어 있어요.
2: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0: 와
2: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2: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예전에는 갔었는데 예. 지금. 네.

0: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1: 아. 네. 벌써 애들이 다 컸군요.
0: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아,
1: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0: 네. 네.
1: 아,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0: 어,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1: 예.
0: 네, 작은 애는 고1.
1: 예. 다 둘 다 부산에.
2: 부산에.
0: 네.
1: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0: 네네.
1: 아.
2: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1: 그니까.
2: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
1: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왜냐면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1: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0: 엄마도 같이 다녀요.
1: 다니고 있고.
2: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1: 이거는,
2: 진짜.
1: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2: 그렇지.
1: 4436번님 이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등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2: 아,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1: 예.
2: 어제였잖아.
1: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2: 예.
1: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2: 예.
1: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주셨구나.
2: 아, 불려두셨다.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이건요.
1: 예.
2: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1: 예.
2: 딱 부르신 것 같아.
1: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0: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1: 아,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0: 네, 네, 네. 아, 같이 살아요.
1: 같이 살죠?
2: 예.
0: 네, 네.
1: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은데.
2: 아, 그러니까 네. 애들 선물.
1: 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2: 네?
0: 아. 뭐가 좋을까요?
1: 애들한테. 그 애들 머리도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0: 아, 네, 네. 그거 괜찮네요.
2: 아, 좋네요. 좋네요.
1: 그리고
2: 예.
1: 예. 이번 주부터
2: 예.
1: 우리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0: 네.
1: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2: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1: 예?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예,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0: 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0: 아, 네네.
2: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2: 죽으심으로
0: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2: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1: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 예.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1: 얘기는 한 적 없어요.
2: 와 진짜.
1: 와 이분은 정말
2: 진짜.
1: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예.
1: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2: 예. 예.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1: 예.
2: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1: 그러니까.
2: 예.
1: 자, 우리 4436번님.
0: 네.
1: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겠어요?
0: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박수.
2: 감사. 진짜.
1: 혹시 그 왜요?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에 있나요?
0: 아니요. 부산에
3: 부산.
0: 영락교회라고.
1: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2: 아,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0: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1: 한 달에 한
2: 예,
1: 번.
2: 예.
1: 그 한 번이 언제예요?
0: 날짜는 지정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1: 예.
2: 예.
1: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2: 예 부산 영락교회
1: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0: 아 네네.
1: 그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0: 네.
1: 여기 계실 때도 그

0: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아우,
0: 와우.
2: 진짜.
0: 와우.
2: 와, 이게
0: 예.
2: 막 떨려, 떨려.
0: 예, 예.
2: 와.
0: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1: 아,
0: 잘.
1: 되고 있습니다.
0: 예? 무슨 색깔로 하고 계세요?
1: 아, 와인색으로.
0: 와인색.
3: 오, 갑자기!
2: 진짜 뭐,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0: 예. 네.
2: 이분은 예. 아파요. 예, 예, 예.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예. 진짜 좋다.
0: 아우, 그렇구나.
2: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주십시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와.
3: 와, 이런 야. 일도 있군요.
2: 예,
3: 진짜.
2: 진짜.
0: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2: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0: 몰고
2: 기도.
0: 몰고 몰다가
2: 예.
0: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2: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0: 예.
2: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0: 예.
2: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0: 야,
2: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와, 것 같아요.
0: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2: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0: 예,
2: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0: 자,
2: 예.
0: 오늘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예, 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전으로 갑니다.
0: 자, 일반전으로.
2: 아, 봄이 왔습니다.
0: 네?
2: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0: 여보세요?
4: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어,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0: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어,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0: 어, 지금은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0: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0: 용인.
2: 용인? 예.
0: 지금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0: 어,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0: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0: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0: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2: 교회를
0: 교회 어, 바로 끊으셨는데
2: 예.
0: 다른 분인가?
2: 아니야. 이분이
0: 착각하신 것 같아요.
2: 착각하신 것 같아요.
0: 착각하신 것 같아요.
2: 예. 예.
0: 자, 그러면 제가
2: 예.
0: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2: 예.
0: 다른 분.
2: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 있네요.
0: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2: 예, 예.
3: 네.
2: 예.
0: 이분한테
2: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라면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0: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2: 예, 잠시 교회. 다시요.
0: 자,
2: 예.
0: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2: 예. 네.
3: 목사님 이렇게
2: 예.
3: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저는요.
3: 어, 긴장되고
2: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 제가 전화 안 누르죠.
3: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2: 저 전화
3: 떨려가지고.
0: 자, 여보세요.
5: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호를
2: 어?
5: 확인하신.
0: 어
2: 이상하다.
0: 잠깐만요.
2: 예.
0: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2: 예.
0: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2: 예.
3: 네.
0: 한번 해보도록
2: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3: 이
2: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3: 봐.
2: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3: 되는 것 같아.
0: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3: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2: 예 맞아.
0: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예.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6: 예.
0: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6: 예.
0: 예. 어.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어.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6: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0: 예.
6: 잠깐, 뭐야, 산불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0: 예.
6: 못 나가고 있거든요.
0: 아. 산불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2: 아, 그렇구나.
0: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6: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0: 예예.
6: 그 이제 산불 감시원
0: 하시느라고 뭐야?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6: 못 나가고 그냥.
0: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6: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0: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6: 예.
0: 아.

0: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0: 네네.
2: 예.
0: 네.
1: 방학은 아니고
0: 예.
1: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쓴
0: 아,
2: 예.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와, 저기 지금 봄이면
0: 네.
2: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3: 네.
2: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도
3: 네.
2: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 이
3: 맞아요.
2: 상황은.
3: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0: 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3: 네.
0: 5825번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0: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4: 아, 네, 많이 들어요.
0: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4: 네.
2: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게 전화 받으시나.
0: 그러니까.
2: 아, 나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0: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2: 그렇지.
0: 당첨돼가지고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4: 아, 제가요?
0: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4: 아유,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0: 몇년 지금 방학, 몇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4: 사실 오래 쉬었다가
2: 예.
4: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안
2: 예.
4: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2: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0: 그러니까
2: 열심히
0: 올 한
2: 쉬고.
0: 해, 올한 해요? 올해? 2026년?
4: 상당히 많이 쉬다가
0: 아, 올해 쉬다가 올해 몇 년, 몇 년,
4: 예.
0: 몇 년?
4: 네. 몇 년요?
0: 예.
4: 아, 창피한데.
0: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2: 뭐, 우리 60년도
0: 방학이
2: 쉬니까.
0: 길면 길수록 저희는 막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4: 아, 네.
0: 예, 몇
4: 한
0: 년인데요?
2: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기본입니다,
0: 예,
2: 그냥.
0: 그렇죠.
2: 예.
0: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가 5, 60년도 있기 때문에.
2: 한 세대를 쉬셨네, 근데.
0: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네.
2: 예.
0: 자, 20년. 20년이고, 다녀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다녀보다가 다시.
4: 다시 쉬게 됐어요. 그래서
0: 아.
4: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2: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0: 그러니까.
2: 교회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0: 전라도.
4: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2: 아우, 와.
0: 대전이구나.
2: 좋아요.
0: 대전.
4: 네.
0: 오케이.
4: 네.
0: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극동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0: 예.
4: 못 듣다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2: 예.
0: 계속 듣고
2: 왕의
0: 계셨구나. 이
2: 청자시네.
0: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4: 네.
0: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4: 용기를
0: 하셨군요.
4: 내서 한번
0: 잘하셨어요.
2: 잘하셨어요. 진짜
0: 그러니까.
2: 잘하셨어요.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0: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4: 저 잘은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2: 아, 그러면
0: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2: 아, 받으셨나?
0: 거의
2: 이제
0: 뭐
2: 꽃바구니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0: 거의 뭐 이거는
2: 네.
0: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4: 저
0: 드릴까요?
4: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0: 어떤 거요?
2: 주얼리. 네?
0: 주얼리. 알겠습니다.
2: 예.
4: 네.
2: 와.
0: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4: 방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해요. 지금
0: 아, 뭐, 예,
4: 출근을
0: 괜찮습니다.
4: 해가지고.
0: 통화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좀 방학생이 있어요?
4: 네.
0: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4: 네. 같이
0: 아,
4: 쉬고 있어요.
0: 같이.
4: 지금.
0: 누구랑? 남편이랑?
4: 네.
0: 아, 자녀들은요?
4: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0: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4: 네.
0: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2: 네.
0: 선물도 좀 챙겨 드리려고.
2: 와우.
3: 와.
0: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4: 아, 그러면 유산균.
2: 오케이. 유산균.
3: 오, 와, 유산균. 와. 네.
2: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

0: 그게 딱 맞네, 그냥.
1: 자, 그러면 5825번님,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2: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화 드렸어요.
1: 아유,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대전에 정말 잘하셨어요.
1: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서 하세요, 혹시? 대전에?
2: 관저동이라고.
1: 관저동.
0: 예. 일단 주소 보내주시면 관저동. 예,
1: 그 근방에 있는 저희가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저희 또 대전 극동 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0: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1: 그러니까 5825번님은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목소리예요.
0: 맞아. 완전히 권사님 타입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1: 포근한 목소리로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잘 그 교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0: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
1: 네. 예.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꼭 가셔야 돼요.
2: 노력해보겠습니다.
0: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가셔야 돼.
1: 네.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1: 그래서 일단은 혼자는 가셔야 그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0: 또 20년, 40년 가버려 그냥요.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0: 네.
2: 어디로 가요?
0: 그러니까
1: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그래서 좀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2: 네, 알겠습니다.
1: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3: 꼭 가셔야죠.
0: 가셔야죠. 안 가실 수 없어. 꼭 가셔야 돼.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또.
1: 우리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더 누구를 연결을 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0: 맞아요.
1: 이분은 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0: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급집에.
1: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좀 그냥 보내줘 봐요. 그냥 열어봐.
1: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는 건지. 자, 일단은
0: 일단 한번 또
1: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4: 고객님 전화번호를 느낀.
1: 자, 오늘 전화기가 일단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1: 신호
0: 가죠? 아싸.
1: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1: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0: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거 맞아요?
1: 네네네.
0: 정답이 오늘 뭔가요?
1: 정답이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방학. 방학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1: 어중간하게
0: 아,
1: 듣기는
0: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제가
1: 네.
0: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1: 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1: 네, 2년 됐습니다.
0: 2년
2: 아,
0: 됐어요?
2: 2년
3: 예.
2: 됐어요.
3: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1: 전라도 광주입니다.
3: 광주.
0: 광주.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3: 그러니까. 아,
0: 그러니까요.
3: 이분은 찬양하다가,
0: 예.
3: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쉬신 것
0: 찬양
3: 같아.
0: 가수하다가 지금
3: 예.
0: 안 다니시나?
3: 아.
0: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3: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1: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최근부터 듣기 시작한 것
0: 어떻게요? 누구 소개로?
1: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
3: 아...
0: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1: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1: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님.
3: 아, 가만히 있어. 그럼 네가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3: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3: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 그럼 아, 그러면 그러면.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러면.
0: 예.
3: 뭐.
0: 근데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1: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1: 네.
3: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기도하시죠.
0: 예.
3: 좋으신 네.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3: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3: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아멘.
1: 아멘.
3: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오늘 네.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1: 네.
3: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3: 아, 그래도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3: 보니까.
0: 하시니까
3: 예, 예.
0: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3: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3: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3: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2: 네.
3: 예.
0: 방학한 장로님,
3: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됐어요.
2: 네.
3: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3: 목사님.
0: 예.
3: 네. 아...
0: 예, 뭐
2: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0: 그럼요.
2: 보면,
3: 그럼요.
0: 예.
2: 잠시 방학.
0: 예.
2: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우리
3: 거죠.
0: 우리 돌아온 탕자 예. 기다립니다.
3: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0: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고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전도여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복음 전하시는 이 일은 먼저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를 묻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쉽게 말하면 그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굶어서 기도한 것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의지를 죽이고 그것이 금식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힘이 없고 또 금식하면 힘이 없고 힘없는 상태가 돼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내 고집을 앞세우고 정욕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왕 앞에 가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늘 나는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금식해요.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정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왕이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창조자예요. 아버지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이것 좀 하세요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간청하고

탄원서 쓰고 편지 쓰면 만나십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 만나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신,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성취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가라는 요한은 그들의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열정, 내 믿음이 뜨거워서, 내 열정에 의해서 막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열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그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열정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킨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뭐 확신이 있고,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성령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아, 수동적입니다. 받아서 내가 이제 열심히 나아가는 거,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0: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6장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시각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습니다. 에스겔은 6장에서 평이한 언어로 심판의 원인이 된 우상숭배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 지역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아세라, 몰렉, 일월 성신 등을 섬기며 점쟁이를 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정화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그로 인한 파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 및 땅에 대한 심판이 예언적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지역, 즉 예루살렘에서 바깥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암시해 주고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가증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과 우상의 파괴를 선포합니다. 민족적 반영의 비참한 결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 매우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에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개의 촉구와 비례해서 징벌의 강도를 점차로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산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우상의 근거지인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자 좌절하지 않고 무생물인 자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7절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파멸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4절과 7절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5절 시체를 우상 앞에 둘 것이다. 5절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다. 이런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황무, 황폐, 깨어져 없어짐, 찍힘, 폐함 등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과 아울러 예배 형식인 제사제도, 성막의 모형 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더욱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올바른 삶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성은 조금 더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난한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 산당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한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극성스럽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언약한 그 말씀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언약적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높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신명기 7장에서 반드시 멸망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산당의 파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진멸을 언급했습니다. 선지자는 본 단락에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9절 남은 자들의 회개입니다. 10절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남은 자 사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개선할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인간의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선택된 자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은 정확히 성취되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남은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남아있고 말씀 안에서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으로 남아있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남은 자의 구원을 언급한 8절에서 10절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히 천명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14절 이스라엘 족속은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온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심도 있는 깊은 죄악성과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강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네 번째 징조를 요약하면서 유다가 역사상 유례 없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14절 심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를 파괴시키기 위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주기 위한 선한 의도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강력히 심판하심으로써 거룩한 공의를 확립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자복하고 주어진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0: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삶의 편안과 혜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결국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만을 탐하는 마음은 공허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영적 빈곤에 가두게 됩니다. 참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며 그분 없이 얻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첫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필립의 찬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크루스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부를 누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기에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할수록 영적의 빈곤함으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마라나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승환이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상에 즐거움을 쫓고 계시는 삶이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강경화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0: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거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현경 교수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믿음에 관해 두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은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토대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입에 달고 삽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주 입에 올린다고 잘 아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서로를 잘 아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친해서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넘겨짚는 게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무시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22장의 큰 잔치 비유나 18장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은총은 조건이 없습니다. 왕의 잔치는 악하든 선하든 누구나 초대됩니다. 하지만 왕은

0: 은총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는 모두가 왕의 결혼에 어울리는 예복 입기를 기대합니다. 이 뜻을 무시하고 예복을 안 입으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인해 속에 담긴 뜻을 무시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종이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최근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10조도 넘는 거액입니다. 그걸 그냥 탕감받았으니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임금님은 이런 태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악한 종을 심판에 처합니다. 그가 은혜의 목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은혜 속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제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는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용서받으니 고맙지만 용서하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참 말 안 듣는 자식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면서 은총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서 아버지의 자녀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예 용서의 순서를 바꾸는 깜짝 조치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그 증명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 나오는 날카로운 경고는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와 똑같은 결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은총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은혜를 잘 안다는 말은 은혜에 감격할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중에도 그만큼 예민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목적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계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공부와 담을 쌓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제발 책상 앞에 좀 앉아있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미안한 기색은 1도 없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했지만 유명한 발명가가 됐잖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더 열받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자식아,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저는 이 유머가 참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제일 부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영어로 구걸을 할 때, 아니 영어도 잘하면서 왜 저러고 살까? 나는 영어만 잘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동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는 조금 못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우리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이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에 이 어머니의 날을 제정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지나오는데 아빠들이 삐쳤어요. 왜 아버지의 날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이름을 어버이의 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 25절을 보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대리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 분만, 이걸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딜리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딜리버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배달 음식이 떠오르죠. 우리 대한민국의 딜리버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밖에 간판에 딜리버리 센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아이 출산하는

0: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를 누가 이 세상에 배달했어요? 부모님이 배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그분들이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생명의 대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함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0: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2절 상반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 말은 듣다 또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히브리어 중에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 샤마나 쉐마나 모두가 다 이 말은 원래 명령 아래에 있다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명령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이 말할 때 내가 대충 그냥 귀찮게 여기며 혹은 무시하며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상관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태도를 샤마다, 쉐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과 순종의 기본은 경청이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아, 또 그 말이야, 또 그 소리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 계셨어요. 하루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면회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밖에 나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책을 읽던 아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참새예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참새라고 했잖아요. 잠시 후에 아빠가 또 묻는 거예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벤치에 탁 내려놓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참새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내야 알아들어요? 소리 지르는 아들을 충격적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빛바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는 이런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들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신기했는지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참새란다. 아들은 그 새가 신기하고 흥미로웠는지 21번이나 나에게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자상하게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호기심이 많은 걸 보니 나중에 자라서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아들의 눈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의 기본은 청종이고 청종의 기본은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에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0: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카베드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간, 여러분 간 알죠? 간을 카베드라고 합니다. 인체의 장기 가운데 그 크기에 비해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을 부모님 모시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럽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받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0: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십계명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2부 때 나왔던 친구 12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십계명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 잘 지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붙은 계명은 제5계명밖에 없어요. 성경은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잔뜩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스운꼴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노아가 깨어나서 이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 때문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그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 잘하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효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그런 가뭄과 흉년 중에 이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가 가서 농사를 지은 그 땅은 그랄 사람들의 땅으로 토양과 토질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농사했더니, 다시 말해서 요즘처럼 이 전 세계적인 이 불경기 속에서 사업해

0: 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굴러왔는지 외지 사람 하나가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막 대박나거든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당장 떠나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방 땅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모습이 참 온유했어요. 사람이 맞서 싸우지 않고 마음의 쿠션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잘 될 수 있겠다,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0: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면 사회생활에서 만남의 축복과 또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축복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나이가 든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두 손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보고 싶다고. 그런데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했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보고 싶다고 전화한 그날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내가 죽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냐, 나는 떠나면 다시 못 보지만 너는 네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지 않냐 라고 혼잣말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저희 부모님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회일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뵐 때마다 저는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드리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똑같은 말씀 또 하실 때 또 그 소리냐고 그렇게 핀잔하지 말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함으로 인생의 교훈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천국에 계시고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부모로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인생 교훈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이었고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지나치고 싶은 그 십자가, 그 치욕과 고통의 죽음까지도

0: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치욕도 고난도 죽음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생명,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뉴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요. 기독교를 믿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세상의 낙을 좀 즐기고 싶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간혹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구원을 내심 바라는 경우를 보는데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지연할수록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나는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낙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계신가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주님을 심령에 모신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성경민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충만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자, 오늘 5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에 초대석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0: 51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씨에서 딸기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은 여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신 여수 성결교회 김효화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정말 아나운서 같으신데요.
2: 그래요?
1: 네.
2: 고맙습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이시죠?
2: 네. 네. 제가 MBC 아나운서를 시작한 게 1986년도였고요.
1: 네.
2: 한참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방송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한 제가 4~5년 전쯤에 네. 이렇게 초대돼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와 함께 또 인사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아나운서로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1: 네.
2: 또 시의원으로 기억하신 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을 해서 또 그렇게 기억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처음에 소개받은 대로 여수 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유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좀 위로가 되고 또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니, 본인 소개해 주시는데 거쳐간 직업만 해도 꽤 되네요.
2: 그렇죠.
1: 변신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2: 네. 네.
1: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계시고 또 공직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2: 네.
1: 네.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신 건가요?
2: 네. 네. 어떤 여유가 생겼냐면
1: 네.
2: 사람을 만날 때 더 오랜 시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1: 시간이 생기신 거죠.
2: 네. 네. 전에는 잠깐 만나고 헤어져야 되고 네.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뵙고 싶은 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할 수도 있고
1: 네.
2: 그리고 좀 제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야, 시간이 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이렇게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니, 여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만두신 게 작년
2: 9월인가요?
1: 네. 네. 벌써 뭐 6개월 이상 지났네요.
2: 네네. 네.
1: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1: 네.
2: 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좀 했어요.
1: 그러세요?
2: 긴 공부는 아닌데 네. 제가 평소에 이순신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1: 네.
2: 시간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석하면 수료를 못해서
1: 네.
2: 그래서 이제 등록해서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이순신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AI 관련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AI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공부를 또 그 사이에 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네.
2: 즐거워요.
1: 아니, 또 김유화 이사장님께서 또 다른 직함으로 어떤 직함을 또 꿰차실지 궁금해집니다. 뭘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또 공부를 이렇게 계속하시나. 네. 차차 하여튼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2: 네.
1: 여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0: 셨어요. 이사장직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좋은 평가도 받으셨잖아요.
1: 네.
0: 총몇년 계셨죠?
1: 임기가 3년이어서 3년 동안 했습니다.
0: 제2 연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1: 네.
0: 그래서 3년의 임기를 너무나 잘 마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이제 시의원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행정가 로 변신하신 거잖아요.
1: 경영을 한
0: 경영,
1: 건데, 시의원일 때 사실 이제 여수시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치세요, 또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는 경영자인데 제 마음속에 시의원과 경영자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 눈으로 보고 또 경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하고 정말 직결되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했던 시설들이 유료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이라든지 장애인 체육시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은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가장 먼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어서 아주 그 시민하고 맞닥뜨려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저희가 직원이 한 500여 명 됐고 예산도 한 5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세금을 잘 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직원들이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0: 시민생활하고 정말 직결된 곳에서 일을 하신 건데 보람도 크셨을 것 같아요.
1: 네. 수영장을 예로 들자면은 수영장에 늘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또 새로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기준을 세우면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런 거 갈등들을,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예를 들자면 최우수 시설이라는 그런 그 평가도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해외에 또 여행을 가는 그런 것들을 얻는다든지, 또 ESG 경영 같은 경우도 최초로 2등급을 받았다든지, 뭐 3년 연속 계속해서 지역사회 공헌 인증에 A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18가지의 표준 인증을 받아내면서 혁신과 그리고 상생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시의원도 시의원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겠습니다만, 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은 정말 본인이 경영하면서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구상한 대로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보람이 좀 남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사회생활을 정치 쪽으로 시작하시진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운서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1986년인데 그때가 몇살 때였나요?
1: 한 22, 3
0: 대학
1: 이렇게
0: 졸업하고 바로
1: 바로 왔습니다.
0: 그러셨구나. 원래 꿈이셨어요, 아나운서가?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강의도 가끔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참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저 사촌 오빠가 우연히 저에게 넌 기자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기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언론인의 어떤 자질이 좀 있었나 봐요.
1: 그랬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면서 PD도 있고 기자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선택을 해서 한 2년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죠.
0: 기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나운서를 선택하셨네요.
1: 기자의 그때 당시는 기자가,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글도 더잘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다.
0: 제가 볼 때는 미모가 받쳐줘서. 김유화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 김유화 권사님을 아나운서로 또 지금

0: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1: 아, 제가 TV 공채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0: 네.
1: 여수에서 처음으로 로컬 방송을 TV를 제작을 할때 뽑힌 아나운서였거든요.
0: 개국
1: 예,
0: 멤버시군요.
1: 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TV에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화 프로그램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생기면 처음 이제 얼굴을 비치는 거였고
0: 네.
1: 아나운서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TV를 틀면 그냥 제가 얼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었고 라디오도 지금은 작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0: 네.
1: 당시는 작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써야 됐고 또 PD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PD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직접 DJ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0: 네.
1: 뭐 앵커, 뭐 나레이터, 리포터, MC 뭐안 해본 게 없죠. 심지어는 볼링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여수에
0: 어이구야.
1: 생겼었어요. 중계방송도 했어요. 볼링
0: 그래요.
1: 캐스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요.
0: 네.
1: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섬섬 사람들이라는 나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다큐의
1: 네.
0: 나레이션인가요? 네.
1: 꽤 오랜 시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편 한 1년,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섬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90년대인데
0: 네.
1: 90년대 그 여수에 있는 그 소중한 섬들을 다큐로 제작해서 그 했던 것들이 참 값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0: 네.
1: 생각해 보면 또.
0: 그래요. 아, 이 너무 귀한 우리 선배님을 이렇게 또 저희 극동방송 시청자 위원으로 지금 저희 김유화 권사님 시청자 위원이시거든요. 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나운서 활동하시다가 시의원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1: 네.
0: 이게 너무 다른 직종인데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만두고
0: 네.
1: 프리랜서로 순천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0: 아, 그러면 처음부터 시의원을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셨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매체학을 공부를 하면서
0: 네.
1: 박사 학위를 받고 해외에 가서 이제 연구학자로 한 1년간 포닥하고 들어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0: 네.
1: 그 당시에 김성곤 국회의원님이 여수 갑 지역이셨는데요.
0: 네.
1: 저에게 시의원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2010년도인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0: 네.
1: 당에서도 여성 한 명을 무조건 그 국회의원들 지역구마다 한 명을 공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만 의원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0: 네.
1: 여성을 공천하지 않으면 다른 남성들을 등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저를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0: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1: 그쵸. 근데
0: 그쵸? 네.
1: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안을 받고 한 2, 3일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방송으로 늘 시에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뉴스도 하고 제안도
0: 네.
1: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직접 하면 잘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를
0: 네.
1: 내가 이제 돌려드려야 되겠다. 직접 뛰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아, 흔쾌히
0: 네.
1: 하겠다라고 들어가서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행복한 전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초대석 우리 김유화 전 여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여수 성결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건지 궁금해요.
1: 저 좋아하는 찬양 많은데요.
0: 네.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이 찬양을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는데, 저도 좋아해요.
0: 그래요. 네, 어머님은
1: 네.
0: 곡조를 다르게 해서 부르셨군요. 지금의 곡조가 아니고 옛날 곡조로.
1: 네.
0: 아, 그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저희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0: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권사님, 그 김성곤 국회의원의 권유로 이제 시의원에 출마하시게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마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1: 네.
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 네. 근데 사실 제가 엄청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이 저희 할머니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0: 아, 그
1: 그냥,
0: 모태
1: 네.
0: 신앙이신가요?
1: 그냥 삶 속에가 제가 열심히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런 마음보다 성장하면서 사실은 그런 게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저는 어떤 일이 맡겨지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평가를 좀잘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성경에가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0: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런 말씀
1: 네,
0: 있잖아요.
1: 사회적 약자들을
0: 그렇죠.
1: 위해서 일하고 또 공의롭게 일하고 정의롭게 이런 게다 성경 말씀에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두 번의 시의원 선거에서 모두 1위로 당선을 하셨어요.
1: 네.
0: 너무 인기가 좋으셨던 건데, 아나운서로 보냈던 그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셨던 건가요?
1: 처음에는 그랬죠.
0: 처음에는 그러셨고.
1: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셨을 테니까 선거운동할 때 제가 MBC 아나운서였다라는 거를 홍보를

0: 정말 많이 해서 이제 여수 문수에서 1위로 당선이 됐었고요. 4년을 지내고 나서는 이제 여수 전체에서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 4년간은 저한테 혹시나 누가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럼 제가 성질을 내야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1: 정말 열심히 시의정을 돌보셨군요.
0: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걸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과도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많은 정책들 지금도 있는 그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셔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세요?
0: 이제 사회적 약자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생각이 드는 거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그러니까 장애인이 의회가 없으면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관심 갖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출산 지원금. 그 당시는 제가 그걸 만드니까 뭐 의원들이 왜 장애인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런 걸 해주냐 이럴 정도 얘기를 들 정도로 뭐 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여수시 의회에 처음으로 수화 방송을 만들어 지금 수화 나오잖아요. 전남에서 그것도 최초로 한 거였었고 뭐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데 그 서울에 살지 않지만 지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수능을 보기 전에는 자료 같은 걸 써서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명한 그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서울로 못 가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 5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든지 뭐 지금 수영 우리 어린아이들을 수영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해주고 어린아이들에서 그것도 제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생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쭉쭉쭉 만들어서 지금은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좀 누구나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인 김유화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1: 그러니까요.
0: 정도겠죠.
1: 네. 네. 그런 마음에서 김유화 우리 권사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정치인으로서 또 경영인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셨으니까 정말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자리에 쭉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권사님만의 어떤 소통 방식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0: 저는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인 것 같아요.
1: 네.
0: 많이 들어주는 거. 그리고 누구나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제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의원을 찾아오는 경우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소통의 비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들어야지 그들을 위한 정책 과 또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또 한데 제가 아나운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너무 또록또록하게 얘기하고 너무 단정한 모습이잖아요.
1: 네. 네.
0: 그 아나운서들은 좀 약간 화려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1: 아니 시민들이 좀 가까이 하기 조금 어려운 이미지였을 것 같긴 해요.
0: 네.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그거를 벗어난다고 옷 색깔도 점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색깔을 옷을 입게 되고 말도 너무 또록또록하게 안 하고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약간
1: 좀 어눌하게
0: 그렇게 하는 것도 해보고 초창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지만 처음에는 제 나름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저한테 쉽게 와서 얘기할까 그냥 방송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든지 시민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셨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에 치러지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장에 대한 마음도 좀 있으셨죠?
0: 늘 이제

0: 기회가 된다면 네. 어, 또 뭐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죠.
1: 네. 시의원으로 일해보시니까 조금 한계도 느끼셨던 것 같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아, 시의원을 제가 하고 나서 사실 시장 선거 출마를 했었어요. 이제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아, 시장 선거 나왔었지라고 네. 알고 계실 텐데 시의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의원의 어떤 한계가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힘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시의원이 동네에 어떤 일을 하거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마지막 사인을 하는 거는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가치관과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으면 설득하는 시간이 너무 몇 년씩도 걸리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권한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김유아 권사님께서 내가 시장이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여수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네.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0: 그냥 여수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네. 지금 저 오늘 방송하면서 올 때도 이렇게 거리를 쭉 걸어오는데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아요.
1: 너무
0: 진짜
1: 네.
0: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시장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수 산단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줄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 해결하는 방법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저는 시장이 자리에 있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파는 뭐 중앙이며 또는 그 필요한 전문 인력이며 그런 곳을 전부 뛰어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시장이 모든 아이디어를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걸 해내려는 의지로 뛰어다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늘 엉덩이가 가벼운 그런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네.
0: 이제 질문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크게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이게 뭐 비단 김유아 권사님만의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요.
0: 네.
1: 네,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현장으로 찾아다니고 뛰어주시는 시장님을 바라지 않을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그런 분이 여수를 사랑하고 여수를
0: 네.
1: 발전시키는 그런 시장님이 꼭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여수선결교회 김유아 권사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요. 신앙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0: 행복한 가정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참 어울리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권사님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1: 네. 지금은 이제 남편과 네. 아들, 딸 이렇게 넷입니다.
0: 아, 남매를 자녀로 두셨군요. 네. 아들은 얼마 전에 결혼을 시키셨죠? 네. 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나요?
1: 네. 네.
0: 따님은 뭐 하세요?
1: 딸도 서울에서 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정치를 많이 하셨고 또 선거를 많이 치르셨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엄마를 보면서 또 갖는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고
1: 네. 네.
0: 엄마는 또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갖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네. 남편과 아들은 저를 100%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네. 우리 딸은 엄마가 훨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저희 딸은 꿈이 현모양처랍니다.
0: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엄마가 가까이 있었으면 네. 좋았겠나 그런 네, 마음을 표현을 했군요.
1: 네. 네.
0: 아니, 선거가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1: 네. 네.
0: 선거 한번 나가면 정말 두 번 다시 치르기 싫은 게 선거라고 하는데 가족들의 희생도 크고요.
1: 네.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승장구하신 것 같지만 사실 뭐 분명히 남모를 눈물의 시간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1: 네.
0: 3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셨잖아요.
1: 네.
0: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권사님을 붙잡아준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1: 네. 제가 아까도 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1: 저는 그렇게 큰 위기의 순간을 위기라고 별로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절망의 순간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남들은 이 시간이 참 힘들겠다라고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방 벗어나요.
0: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은 힘든 상황인데 네. 본인이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군요.
1: 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는 왜 이렇게 안 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이해했나? 저는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나 보다.
0: 네.
1: 그러면은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지금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거는 이거를 겪으면 뭔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잘 읽는 성경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 많이 읽는데 예를 들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0: 네.
1: 마태복음의 말씀.

0: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으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 이러고 네.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이제 항상 액자로. 읽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해놓는다든지. 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들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100% 확고합니다.
1: 네. 권사님 뵈면은 아, 신앙이 참 생활화되어 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걸어가실지 네, 네. 궁금해요. 뭐 잠깐 지금 좀 여유가 있으시긴 하지만 뭐 계속 쉬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도 네. 뭐 쉬면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또 스피치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을 이어가실지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0: 일단은 제가 여수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늘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1: 네.
0: 아무리 어떤 일을 맡기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엄청 독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중2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성가대 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가대 반주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는 주님이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1: 네.
0: 이렇게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 저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제가 손양호 목사님 관련해서 가끔 기회가 있으면 말하는데 아까 잠깐 여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여수의 관광으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한 축이거든요.
1: 네.
0: 산단, 관광 그리고 또 수산. 근데 여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순신 그리고 손양원 목사 이 두 분의 컨텐츠가 앞으로 여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어떤 그
1: 아이콘이시죠.
0: 상징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어떤 순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전 세계인에게는 어떤 사랑의 상징으로서 얼마든지 여수를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계속 구상은 하고 계시는군요.
0: 아, 네.
1: 네. 지금 네 비전을 가지고 또 준비하시고 다음 행보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할게요.
0: 네. 기도할 때 요즘에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선은 여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1: 네.
0: 여수의 어려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단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요즘에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좀 정의롭게 풀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전도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제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만나는 분마다 교회 다니세요? 요즘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1: 네.
0: 좀 능력이 제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김희화 권사님의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사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요즘 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다들 사시고 계시는데요.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셨던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니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목에서 축복으로 다 돌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초대석 우리 여수성결교회 김유화 권사님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워낙 삶에 변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행보에는 또 어떤 변신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고요.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유화 권사님의 삶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뵙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전해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36강 유럽의 30년 전쟁과 반동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로 종교 자유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에게 그 선택권이 부여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 지지하는 군주들은 종교 이용하여 영향력 확산시키려고 개신교 탄압합니다.

0: 유럽의 30년 전쟁은 카톨릭의 신성 로마 제국, 이 독일의 개신교 제후돌 사이의 국내 전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강력한 통일 국가를 원치 않았던 덴마크와 스웨덴이 가담하고 스페인이 로마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가담하여 유럽 전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는 빈 껍질만 남고 프랑스는 알사스의 노렌 지역을 전리품 차지하여 유럽의 최강대국가 되고 그동안 유럽의 최강대국 스페인은 몰락하게 되죠. 유럽의 30년 전쟁으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협정으로 개신교 신앙 자유가 제공됩니다. 그 내용은 카톨릭, 루터, 칼빈파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교회 재산 소유는 1624년 1월 11일로 한원한다. 자유 이주권이 허용되고 재산 몰수권 거부한다. 제후들은 백성의 종교 자유 결정을 인정한다. 정치적으로 독일은 스위스 독립 인정하고 스페인은 하란 독립을 승인하며 독일의 일부 영토는 스웨덴과 프랑스에 할양이 되고 각국은 서로 연합하고 외국과 명양할 수 있다 조약입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들이 로마교회 자체 내부의 개혁, 카운트 리포메이션, 반동 종교개혁을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 개혁 운동을 통하여 개신교와 하나 되기를 신성 로마 황제는 원했고 해교권 터키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의 분열과 분리가 불완전한 환경 되는 것 방지하기 위한 속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는 개신교 부흥과 성장으로 카톨릭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극복하기엔 곤륙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동등한 권위 인정, 벌게이트 성경 번역 사용, 성경의 공적 해석, 구원의 신인 합력, 교회의 가르침 순종, 세례시의 칭의와 함께 원죄 사함을 받고 만인 제사직을 거부한다는 로마 교회 교리를 견고히 정체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버이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그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토의하는 그 책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그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에 그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고 키우신다. 또 하나님은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의 그 어머니를 통해 젖을 먹이고 또 양육한다.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손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아버지의 손길, 어머니의 그 손길을 통해 자녀들을 지키고 돌본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양육하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는 어버이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또 성경이고 또 솔로몬과 모든 지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영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장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수영의 모든 자녀들이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고려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교훈을 통해서 그 부모를 효도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 그 가난한 그 시절에 아마 그런 설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정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키려고 그 아들이 등에 업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무거운 그 발걸음으로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산속에 버려둔다는 것이 너무 자식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버려둔 것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나뭇가지를 막 꺾어서 또 던지고 또 꺾어서 던지고 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계속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제가 더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를 두고 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요. 내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놓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든 이 나뭇가지를 찾아보면 내가 집으로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고려장을 한다고 산속으로 데려가는 그 길에도 어머니는 자식 생각, 그 아들 생각에 그저 나무를 꺾어서 가는 길마다 그 가지를 던지면서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어부의 마음이라는 것.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장 22절 본문 말씀. 너는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효도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종해야 한다. 총종은 내 아비에게 총종하라.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말씀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우리 청종하는 것

그리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늙어가면 사실은 힘이 없어집니다. 지식의 힘도 약해지고, 경제적인 힘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힘도 약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무겁게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청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네, 그때 그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청종하는 삶을 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보면 네 가지로 부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죠.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멘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입니다. 영어로 이 신부를 그냥 파더라고 합니다. 파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다, 신부. 그리고 사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사부님, 그분도 지식의 어떤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네 번째 아버지는 왕을 아버지로 또 모셔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네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더 붙인다면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 점점 사회적으로 은퇴도 하시고 또 연세가 많아지시고 힘이 없어지시면 사실은 소외감도 많이 느낍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로 보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중요하게, 소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할 것인지,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드려라.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5절 26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해라.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도 다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교도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를 한다는 거 너무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방법, 존경해야 된다. 또 경의 여겨서는 안 된다. 소중하게,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걸어왔었던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 또 부모님을 통해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가 뵙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손주가 찾아와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예. 그냥 그 잠깐 왔다 가는 사이지만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뵙는 것, 또 뭐 손주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여드리는 것,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찾아가 뵐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 뵙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 무엇보다도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소중한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맛집 보면서 식당들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가. 근데 그렇게 먹어보았던 음식 가운데 그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번 대접하는 것.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네 번째로 그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봄 되면 또 꽃이 피는 그런 계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꽃 구경 갑시다라고 하면서 여행 가는 거, 뭐 부모님이 장시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뭐 나들이 한번 다녀오는 거,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돈 드리는 거, 뭐니 뭐니 해도 또 뭐니가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보라기보다는 작은 용돈이지만 그게 자녀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용돈을 드리는 것.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전에 이렇게 찾아가면 교회 얘기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목사님한테 한번 많은 용돈을 받은 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회 얘기 나오면 늘, 그때 저한테 용돈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한 열 번도, 한 번 받으셨는데, 저한테 얘기는 한 열 번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용돈이지만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게 큰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가 들어가면 안 아프신 분은 없습니다. 병원 가서 뭐 기다리는 시간도 어렵고 예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 치료받도록도 해드리고 우리가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드린 것처럼 소중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이고 80이고 금방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전후에 부모님 찾아뵙고 가시면서 전화상으로 영접기도 부탁해서 영접기도 전화로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임종 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 꼭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상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 영원히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처럼 또한 소중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천을 꼭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이지만 혹시 상처 있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감사한 마음 갖기, 그리고 찾아뵙는 것,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 받도록 하고 하늘 상급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 소중하게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또 잘되게 한다.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신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충종하고 순종합니다. 흉년되었는데도 백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누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효심이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어머님을,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누시,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효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노아가 사실은 실수를 합니다. 의로운 노아였지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때 그 도하들 샘과 야벳은 거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를 못하고 불효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런 샘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 조상이 되지만 함은 저주받는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면 허물이나 실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왕이 서울에서 개성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왕이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효도 효심이 지극한 그 가정의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0: 아들아, 내가 멀리서라도 그 왕을 보고 싶구나. 왕이 왕을 보고 나 죽고 싶다. 그러니 나를 그 앞으로 데려다 타고 잘 걷지도 못한 그 어머니를 50리길을 걸어서 50리길을 업어서 왕이 지나가는 그곳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50리면 아마 여기서 벌교 정도 가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 왕이 행차를 하다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본 것입니다. 신하에게 물어보았더니 신하가 호심이 지극한 아들인데, 아, 그 어머니가 왕을 보기를 원하니까 50리길을 업어서 이곳까지 달려온 아들입니다. 왕이, 아, 이런 효자는 상을 내려야 되느니라 하고 금화와 막 쌀을 막 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웃 마을의 부효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왕이 돌아가는 길에 그 아들도 어머니를 막 안 나간다는 어머니를 막 등에 업고 또 나가서 이제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신하가 왕에게, 저 아들은 불효자식인데 그렇게 어머니가 싫다고 그래도 이렇게 업고 나와서 왕의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왕이 상을 내려라 라고, 큰 상을 내려라. 신하들이 아니옵니다, 이 아들은 부효자입니다. 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효도다. 그 상을 받았던 아들이, 내가 불효하게 살았는데 흉내만 내어도 이렇게 상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이후 효자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늘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우리가 효도를 실천하고 그 효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그런 경우라도, 흉이라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효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아무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삼읍시다. 시중 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를 표현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훈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이 문하라는 표현이 발치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발치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분리하던 당시 문화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이 일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과 같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그분을 위해 할 일들에 집중되었을 때 그녀는 영접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서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섬김보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은 것, 더 우선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 그 한 가지 좋은 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호박벌은 날개가 몸에 비해 너무 가늘고 작아서 날개가 힘든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하루 평균 150km 정도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호박벌은 1초에 200번 이상 매우 빠르게 날개를 흔들며 공기 중에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소용돌이가 강력한 양력을 발생시켜 통통한 몸집을 공중으로 뛰어올리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하늘을 나는 법을 몸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부족함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호박벌이 체형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날갯짓을 하듯 우리도 때로는 머릿속의 계산기보다는 마음속의 확신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특별한 날갯짓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갯짓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단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적일 뿐입니다. 오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자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2: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1: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2: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1: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3: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1: 하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0: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1: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0: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2: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0: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3: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0: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4: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3: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0: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 명

0: 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1: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0: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2: 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0: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3: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0: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학교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0: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1: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고는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0: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2: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0: 임박하였느니라.
1: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2: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1: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데 실상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 3집 앨범 중에서 믿음의 모험 들려드렸어요. 5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흔들린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하나리니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4918번님의 찬송.

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린이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성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방송 듣던 시간대가 2주 동안 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하신 0473님.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귀가 쫑긋하네요. 피디님,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0473님. 2주 동안 매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황도 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6089님, 늦은 시간도 수고하고 계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하은이, 내일 수학여행 부산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걱정은 되지만 모든 것다 주님께 맡기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참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또 현장학습도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쉽기도 하고 참 속도 상하고요. 근데 부산으로 가는 수학여행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2박 3일 오며 가는 길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 자매 주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추억 만들고 올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평안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는 일 순조롭게 허락하소서. 4711번님의 사연도 도착했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송가 한곡 준비했는데요.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함께 부른 Abide With Me 이어집니다.

Abide With Me,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린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레의 예수나를 오라 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조찬미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의 찬송 그리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어린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빵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1,000원이라고 대답했고요.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네고 빵은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아주머니는 노신사를 불렀지만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튿날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빵값이 올랐거든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송축하라, 이길 쓰게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Kenoly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세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브루의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 환경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량 학생들을 위한 돈 낭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린 선생님은 소중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사주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에린 구루엘 선생님이세요. 사비를 털어서 좋은 명강사도 모셔주고 여행도 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로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해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곽현정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팅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현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에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에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 한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한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0: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1: 네.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1: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이,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4: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2: 맞아요.
4: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1: 돌려 말하고 네,
4: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장점이네요.
4: 완전.
3: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1: 네.
3: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1: 무슨
3: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1: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는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2: 그러네. 보완이 네.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5: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5: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5: 맞아요.
1: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5: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지금.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4: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예.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맞아요. 쉽지 않은 경우가 네, 있는데 네.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0: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사랑을 나눌 줄 알고
0: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2: 맞아요.
0: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맞아요.
0: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3: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 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1: 네.
3: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1: 맞아요.
3: 굉장히
1: 맞아.
3: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1: 네.
3: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1: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네.
0: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3: 그치.
0: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3: 맞아요.
0: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3: 그럼요.
1: 네.
3: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1: 네.
3: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1: 아, 북에서 오신
3: 네.
1: 청년들이.
3: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1: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3: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1: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3: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1: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1: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3: 진짜.
1: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문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3: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1: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4: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교시 그,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4: 맞아요. 이 흘렸으면 날이 반동이 되는 거.
1: 반동이 되는 거.
4: 내가 써야 되고
3: 이렇게.
4: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4: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되니까.
1: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3: 네.
1: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3: 그럼요.
1: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1: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0: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1: 맞아요.
0: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2: 맞아요.
0: 그리고 진짜
2: 맞아요.
0: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2: 네.
0: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1: 철수,
3: 사랑입니다.
2: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몬

호주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의 대응에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상
평양 봉쇄와 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관광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평균 8일 이상 머물며 약 35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관람과 함께 명동과 용산,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팝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팝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 밥솥 사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 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0: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의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의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테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 하면 좋지요, 우등 하면 좋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기 반에서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가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서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

0: 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을 날을 구르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은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번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다윗성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하였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 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따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론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 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0: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신지요? 담장마다 5월의 장미들이 앞다투어 향기를 자랑하고 크고 작은 색색의 모양들을 뽐내고 있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동네에는 꽃잔치가, 우리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니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이 한날도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도의 기쁨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자의 편에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내 말과 또 수사학 또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비밀 구원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곧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구원 경륜을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인 또 구원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 또 예수를 드러내는 영, 이런 의미가 예수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영이라는 건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하고 깊은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깊은 속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죠? 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또한 아시나니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중요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죠. 자, 여기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 이 세상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즐거움과 재미와 유행을 따라 열심히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자, 여기 다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깨닫게 하고 드러내 주시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계시라고 합니다. 보인다, reveal. 이걸 이제 명사형의 revelation이죠. 이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그 여기 영어 성경에도 reve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온게 revelation, 계시죠, 계시.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그 계시의 뜻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12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조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의 역사, 조명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명인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영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이것을 말한다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적으로 번역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푸시코스 이렇게 되죠. 푸시코스. 혼적인 인간입니다. 이거는 생명 없는 자연인의 상태. 이거를 이제 혼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 철학의 영혼, 육 이렇게 3분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 보다 개혁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 혼이라는 말은 영과 혼의 중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이 생명,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인생, 생명. 요거를 이제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도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의 구원,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존재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연 상태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데, 요것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왜 의지적으로 거부하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십자가의 구원 경륜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분별한다가 아니라 분별된다 그러죠. 이게 뭐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때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하면은 성령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의가 성령께 굴복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전 존재에 비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자,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푸니마티코스인데 성령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신령한 자인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고린도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판단한다. 이제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구원 경륜인 십자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자, 이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뛰어나고 능력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자기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잣대를 밀지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 혼적인 기준으로는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인 나는 혼에 속한 저들에게 아무 판단을 받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만 바라본다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할 수 없다. 판단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야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때가 많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너무너무 많이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

0: 앞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새롭게 정립하며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그 깊으신 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신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이시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알음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기에 이 부족한 죄인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침마다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문제에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더욱 알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5월 1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드는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출석이 답입니다. 어디를 가든 출석은 중요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에서 출석 미달이면 시험을 100점 맞아도 F학점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사원이 승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 예배의 자리에 몸을 두는 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0: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불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기도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임재는 공간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좋은 대화 주제가 있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을 이깁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는 그의 피난처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소란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닙니다. 머무는 사람이 서는 곳입니다. 능력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절반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습니까? 세상의 일정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는 결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성실함이 언젠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 당신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앉은 자리,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내 앉는 자리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362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함께 불러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올바른 삶의 태도와 성경적 원리가 기반이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것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봄이지만요, 10시만 지나면은 햇빛이 쬐이면서 여름 날씨가 되죠. 그리고 꽃가루와 홀씨들이 제법 날아다니면서 눈앞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시 한복판에서도 꽃가루와 홀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눈병 날까 염려도 되고 알러지로 피부가 가려워지고 재채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살아있는 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꽃가루나 홀씨들을 날려야만 번식이 되는 그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5월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극단적 호무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고 여행하고 살인을 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카뮈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평론가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 쓴 소설이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주 멋지고 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객선이 목적지 없이 무한정 바다를 떠돌기만 한다면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여객선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낱 배가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극동방송 전속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 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5장에 보면요, 직장 생활 아주 성실히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6장에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우리 입술,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느 회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아플까 봐 병원을 만드신 적도 없고, 애들 교육하겠다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어요.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내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가정생활하느냐?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걸 깨뜨리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자,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 죄악,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단 종교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며 말을 안 들으면 이혼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부모를 박차고

들어와라.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기독교는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의 비밀을요, 가정 안에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근데 가정을 보면 참 신비한 곳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회장님 한 분은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손자의 말이 됩니다. 어린 말이 돼요.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 엎어놓고 등에 허리가 걸터앉아서 이리와 낄낄낄하고 할아버지는 온 방을 힝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밥 차려!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방이 아니더라도 좋은 침대 없어줬습니다. 그저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인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습니다. 인격 좀 덜 다듬어져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명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인물이 못생겨도 좋습니다. 근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세상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받은 소중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내가 뭐 사회적 학벌이 높고 뭐 또 권력이 높고 헌금을 많이 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명예와 재산과 학벌과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합니다. 우리 옆분 보면서요, 우리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자한 표현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가족이에요. 우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픔 있으면 드러내고 막 지적하기보다는 좀 감싸줍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삶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은 더 막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주님께서 그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알아야겠냐?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행복과 기쁨, 복된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것은요, 잡초를 뽑아내고 돌과 부스러기들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물 줄이고 가꾸는 게 경작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해서 이상한 걸 집어넣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기도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정을 단단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땀을 흘리며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부들 이렇게 보면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뭐 정말 별것도 아닌데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시시한 것 하나가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하답니다. 거기다 먹다 말고, 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하, 당신이 백종원보다 낫네. 그럼 행복해요. 파마하고 왔는데요, 막 한 달 돼도 못 알아보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 남편들은요. 예? 행복을 바래. 파마 머리하고, 와, 진짜 이쁘다, 야, 이렇게 고백해주면 얼마나, 설거지한 안에 가서 뒤에 슬그머니 안아주고, 여러분, 귓속말로 당신 사랑해 하면요, 다 행복해 합니다. 우리 종, 하루 종일 피곤이 싹 가신대요. 이런 별거 아니에요. 부부만 행복 이런 거 아닙니까? 때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행복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때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 경작을 해야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경작하면서 정말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다 쌈 나갖고서 교회가 쪼개진 교회 있어요. 콩나물 때갈이 늦냐 안느냐 이것 때문에요. 제가 약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와서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교인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초창기 이민교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먼저 정착한 분들이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 모이는데, 권사님 두 분이 먼저 오셔서 서로 막 오는 분들을 이렇게 해갖고서 이 권사님 통해서 40분, 40분 정도 이렇게 왔나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겸손하면 좋은데 이두 분이 앙숙이에요, 앙숙. 예? 수련회 가서 밥을 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도 콩나물 때문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머리라고 콩나물 머려가는데 대가리란 표현을 써갖고서요. 이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 하냐 아니면 떼어야 하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권사님이 콩나물 나무를 묻히는데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지 맛있지. 그랬더니 나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떼야지.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무슨 소리냐? 붙여야지, 떼야지. 이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일하다 막 지나가시다가 딱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그 순간 한 권사님이 목사님! 콩나물 묻힐 때 콩나물 대가리를 떼는 게 맞죠? 그랬더니, 예, 떼는 게 맞죠? 무심코 그래야죠 했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 권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니요, 막, 야, 다 나와! 그래서 40명 끌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니, 아니라고요. 콩나물 대가리를 떼야죠.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반대편에 있던 분이 권사님, 목사님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야, 다 나와! 해서 다른 식구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수련을,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 뒤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게 콩나물 대가리가 뭐라고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싸움이 납니까? 서로 덕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주방 가서 밥을 하면 밥이 맛있네, 짜네, 발이 설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맛있게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맛있다. 한마디에 부인이 감동받고, 여보 당신 멋있어.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받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행복은 완성품으로 오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물 주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다듬으십시오. 좀 부드럽게 사십시다. 온유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할 게 셋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함으로 오는 상급은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내 생에서 잘 되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은 걸볼수 있고, 이 땅에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별로 없고요,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별로 없습니다. 효를 행하는 성도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가 못나 보이고 이런 마음에 안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영혼들이 존귀 여김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뭐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말할 만큼 신앙생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자녀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주고 사셨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역시나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여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니, 보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아들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사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내 자녀들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죄의 유혹과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때 부모인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결단을 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비처럼 어미처럼 살라고 말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랬다. 나와 내 애미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때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고난의 턴을 헤쳐나오더라, 나도 반드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승리하리라, 그리고 자식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 유치부에 다닌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보면서 너 뭐 외우니? 봤더니 십계명을 내가 외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래서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 어떻게 달라요? 아빠는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말대꾸하고 덤비고 말씀을 안는 것이지. 그래서 대뜸 아이가 말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 상급을 받는 축복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또 요즘 그러잖아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예, 용돈도 자주 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감사의 말을 통해 행복을 완성하십시오. 자, 가로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청빙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막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그 지방에서 덕망이 있는 현역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아, 이 목사님하고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다고 목사님 쫓아내는 좋은 방법 없냐고 물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쫓아내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그 목사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십시오. 그럼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보러 일하다가 과로로 죽습니다. 둘째, 그 목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일을 맡겨달라고, 그럼 그 목사는 당신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셋째,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죠. 그럼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 죽여주신다면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끝까지 나눈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각 가정을, 뭐 저희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는 막 1년 내내도 다 못할 정도로 이제 수가 많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두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쭉 달려왔어요. 정말 신방하면서 같이 눈물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도 듣기도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참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효를 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형제들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받아들이 어려운 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야, 목사인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더라.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야, 내 가정이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복주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저절로 나요. 자, 에베소 5장 20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많이 하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옳은 얘기 주장하고 막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보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훨씬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차라리 입을 다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수할 때요,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굴 때립니까? 남의 걸 훔칩니까? 근데 대부분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요,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날로날로 바꾸어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정말 아픔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내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6절에는요, 말은 또 혈의 말은 뭡니까?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말이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의 관계를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폭탄이 되어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지펴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하면요, 내가 먼저 악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요, 말이 병들면요, 그것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얼마 전에 탄핵된 대통령 보세요. 이 양반이 비행기나 조정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 제조하거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 것은요, 그 말에, 대통령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문을 움직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상에는요, 네가 자꾸 네 인생이 불행하다면 내가 네 인생의 불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근데 네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얘기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책상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형제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이거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불평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전염이 잘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이요, 갖다 줘 우린 죽겠다 막 불평의 말 부정의 말 했을 때요, 온 백성에 전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모세한테 원망을 퍼붓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주마. 가나안 땅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들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들어갔어요.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한 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병도 잘 걸리더라고. 여러분, 전도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독을 먹이지 마시고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 삭혀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누군가 전화해서 막 하거나 막 문제제기를 하면, 여러분 비판을 들었으면요, 주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를 나가봤어야 이런 걸 알죠. 저녁에 잠들 때도요,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영광이 있으면 주여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길을 걸을 때도 감사.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해져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 감사의 대상을 우리 예수님 사람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요, 내 심장 14만 몇 번 뜬다는데 여러분이 심장 이렇게 뛰겠습니까? 폐가 움직여야 호흡이 되는데 여러분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 가득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0: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나 지도자들, 선교회장, 인도자, 숙장들에게 또한 그들의 리더십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구식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가족 회의에 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목에 사례들일 대로 싸울 것 같아요. 남보다 하면서 막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절대 그런 순종 없을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아시죠? 하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모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여섯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된대. 그럼 무너진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막 사람들이 붙였어요. 당회를 붙였어요. 의견 모이면요 그 여호수아 목사님 교회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없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영적 지도자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한 불평, 부모로 인한 불평,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보자라 보여도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저도요 저희 자녀 둘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얘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 대들 때는요 막 제가 막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저고 화내는 모습 저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이더라고요. 이런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시가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최초 흑인 장관 콜린 파월 장관 이야기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공장에서 어느 날 젊었을 때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는 일을 하겠는데 한 사람이 삽에 몸을 탁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만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 묵묵히 도랑을 열심히 파더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하다가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들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또 여러 해가 흘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했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 나오지도 못하더래요. 회사에 쫓겨났는데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화가 파울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평을 일삼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그걸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주어져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 그 약속 있는 걸 따먹게 돼 있고요, 불효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정적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된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 감사하고 직장 상사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문 열리고 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풍성하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열쇠를 손에 붙잡고 문제를 열고 가정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위신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와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리의 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알고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위로받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으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어르신들이 짧은 시를 지었고요. 이 시들을 가지고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작품들이 수상작이 됐어요. 제목 저녁 노을. 저렇게 지는 거였구나. 한 세상 뜨겁게 불태우다. 금빛으로 저무는 거였구나. 첫사랑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손 한번 못 잡았고 까맣게 가슴 타던 첫사랑이 나도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작품엔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제목 무슨 소용 있나.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어르신들의 짧은 시를 읽는데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일 텐데 노년에 깨닫게 된 그 인생의 마음,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풍요와 그 육신의 건강은 유한한 것이죠.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즐길 건강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 키운 우리 자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목숨 바쳐 일했던 나의 뜨거웠던 삶의 흔적들을 기억 못하게 되는 치매의 증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도는 오늘도

깨달음으로 시작하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중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순간들.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절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아멘이죠? 이사야에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약속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가 내 곁을 떠나고 없어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 기억력은 가물가물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빈자리가 좀 커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임을 힘있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평안,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음성이 이 아침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보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문자 참여 번호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요. 오프닝 이렇게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오프닝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오프닝으로 힘을 얻으며 이 아침 출근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으로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극동방송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 아침 방송을 늘 듣고 있는 설지민 어린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지민이 응원합니다. 아저씨가 설렁탕 선물 보내

모르시겠다고 성경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9412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 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730님 사랑하는 남편 김원규 장로님 당신의 아내 김권사가 엄청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힘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렇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이 또 커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좀 갖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예?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들은 분명히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점점 없어진다.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이 빈자리들 그냥 세상 속에서는 공허함으로 결핍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로운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속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가족들 여러분 속에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오늘 이 찬양 함께하면서요.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주시고 어제 수요일에 최가나 목사님 보이는 라디오 보라 방송 못 보셨다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요. 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잠시 후에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칼럼 같이 할게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 맞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 이 아침 함께하고 싶다. 난 예수님 좋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0: 오늘 주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4868님 아침 준비하면서 신나게 힘있게 찬송 따라 부르니 행복해지신대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화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우리 2994님 3925-4506-4835-8385-943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6810님도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신다고. 예. 우리 성원 집사님 가사가 와닿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응원합니다. 7584님 사랑합니다. 엄마 모시고 자매들과 여수로 여행 왔어요. 야 오프닝 말씀에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그 말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셨대요. 참 우리 0325님도 3730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여러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미소가 띄어질 건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미소의 힘 어떤 주실까요? 한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츠베리의 단편소설 미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미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테츠베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 삼아 그는 미소라는 짧은 소설을 저술합니다. 미소에서 주인공인 나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처형되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개비를 발견했지만 성냥이 없었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겠소?

예수는 어깨를 으쓱 하고는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게 불을 붙여주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을 열었다. 그는 들키지 않게 나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뒷길을 이용해 마을 밖까지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마음을 열고 감옥을 열었습니다.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만남에는 인사, 인사 속에는 대화, 대화에는 칭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에 온도가 있고 얼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꽃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 짓고 웃을 때입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미소 짓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가고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미지 코칭 전문가 정연아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선한 얼굴에서 나온다. 선한 얼굴은 선한 주님의 영에서 나온다. 주님의 영은 온유하다. 온유한 표정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상징이듯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 신앙의 깊이가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든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의 미소를 보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이 꽃같이 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 미소를 저는 띄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미소의 힘, 특별히 정말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얼굴에 나타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든 것을 봄이라고 한다. 봄의 미소를 보면 모두가 좋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꽃같이 봄같이 빛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미소의 힘, 정말 아름다운 인문학의 하나님께 영상인데요. 이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미소가 띄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영상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10분을 추첨해서 신앙서적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미소의 힘, 여러분의 미소. 아, 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실 그 은혜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인문학 6959님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9356님도 진심으로 축복해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이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어떤 미소가 지금 있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셔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님은요,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좋은 분이야. 그 말을 듣고는 몇 년 동안 기도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시작하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었대요. 그런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이때도 역시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단 거예요.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넌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많은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나도 알기 원한다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함께한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보고 아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참 예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기도가 있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께 내가 디렉팅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 타이밍에 이 방법으로 해주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정해주고 일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가장 좋은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 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연결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기뻐하시고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남기실 곳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메시지 참여하기에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공지사항란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과 말씀 카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서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었고요.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리의 찬송까지 두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2104번님이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설명하느라 바빴던 나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박한 기도 그 상황이 되면요. 진짜 간구하게 되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주님이 또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이제 저에게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0191번님이 아, 네, 감동인데요. 이런저런 사연도 듣고 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언제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병원에서 듣다가 퇴원하신대요. 지금 저는 0과 6이 약한 상태이지만 주님 제 안에 계시니 강합니다 라고 고백 주시면서 인사 주셨는데, 네, 퇴원 축하드리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또 몸 잘 돌보시길 바래요. 네, 어쩜 피디님 목소리도 예쁘신데 말씀도 귀에 쏙쏙 들리게 잘하세요. 0473번님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요약본을 듣는 기분입니다. 피디님의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 하다고 날마다 감사한다고 인사 주셨는데, 뭐 설교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얼추 맞습니다. 네, 목사님들 설교에서 주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 0880번님이요. 24시간 극동방송 고정해 놓는데 요즘 빼놓지 않고 듣는 힘찬 라디오라고 주셨어요. 남편분의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며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또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746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허영PD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딱인 것 같아요. 라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알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4868번님도요. 어쩜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뭉클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0084번님 찬양으로 또 이 하루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라고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 응원의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께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0553번님이 주셨어요. 신청곡으로 주 우리 아버지. 중고등학교 시절 많이 은혜 받은 찬양이래요. 너무 오랜만인데요, 저도. 주 우리 아버지. 힘차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던 그 기도를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를 구한 것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오늘이 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죠. 요약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복은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가 끊어진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를 이으려고 얼마나 많은 예를 썼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뭐 70주니, 80주니, 이게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계속 딸라타가 70주, 80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내는 막순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들 하나 보려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시에는요, 노동력이 많은 사회였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었겠죠. 더군다나 힘을 잘쓸수 있는 남자가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많은 게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만 많이 낳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살펴보면 무엇이 참된 길인가, 참된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와 오늘 공도를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더 이해하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르고 성숙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공도라는 뜻은요, 영어로 justice라고 해요. 이건 사회 정의를 의미합니다. 의가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정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좀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도, 이렇게 뭐 공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래는 정의라고 표현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이렇게 좀 독재국가로 살아가면서 이 정의란 단어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라고 표현하면 되게 쉬운 용어를 공의, 뭐, 의, 막 다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나는데 그냥 정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로움,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해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잘 못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개인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과 정의로운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정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질적인 뭐 복을 받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도 사회적 정의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춰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과 같이 빗대어서 살펴보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더 개인적으로 좁혀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좀더 편하게 살고 좀더 즐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기에 목매고 삽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특별하려고 하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한다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계속 불행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야 되잖아요. 남이 하는 거 내가 못한다고 불행해하면 계속 불행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수록 참 성경이 멋있어요. 하나님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복을 추구하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동스러운 것은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이렇게 불행 지수가 높아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가치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면요. 그, 참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설정해 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만 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이것을 명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과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왜 자기 본성대로 돌아간단 말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참 착한 줄 알았더니 연세 들고 나이가 먹었더니 다시 본성대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의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습관 살다가 내가 성공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맡게 되면 나름대로 착한 척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게 되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면 다시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와 정의를 배우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만 바로 서도요, 말해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의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살수 있겠어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잘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만 바로 세워도 뭘 해도 합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서 문제죠. 가치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는 법을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동스럽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한 복은요, 오늘 본문이 말한 복의 비결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이 땅에 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추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요,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겠다. 확인하고 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20절이고 21절에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르짖음은 기본적으로 그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출애굽기도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착취로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착취가 너무 많은 세상, 이 땅에 정의와 의의가 무너져버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러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 소리가 들리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중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끔씩 연약하다가 결정적일 때 멋있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모르겠어요? 그 땅에 죄가 많은지? 하나님, 좋습니다. 시원하게 썰어버리십시오. 그때 그냥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뭐에 중재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당신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의를 요구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의인 5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참 하나님 앞에 대대한 질문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아라. 네가 그러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 혹시 45명 찾으면 어떨까요? 저 그럼 45명 찾아봐라. 45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저 40명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도 자신이 없고, 20명도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죄송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을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중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9명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적 사건을 통합해서 의인은, 아니,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소돔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하다고 무조건 심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까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완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 공동체의 운명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지 못해 생기는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데 남들만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보면서 주변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악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악함과 무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참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나 하나 똑바로 살 때, 나 하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렸을 때 그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극장에서. 아마 제 또래 50대 중반 이상들은 대충 봤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 모르신 분도 계시구나. 네,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니까요. 그 뉴욕에서 아테네로 가던 여객선 포세이돈 호가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커다란 쓰나미 때문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선장과 또 이 사람들은 꼭 세월호 같은데, 야, 공기가 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조들도 기다리자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일행 중에 스캇 목사가 탑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전복된 배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남죠.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스캇 목사와 더불어서 위층 올라가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장면인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해서 전복된 배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윗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 운전대 모양으로 생긴 해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간격이 한 여러 개 1m 몇 m 뛰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밑에는 뜨거운 증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리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죽음을 가고 문에 매달려야 하면 돼요. 이때 그 스칸 목사가 외치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얼마나 더 희생을 필요로 하나요? 한 목숨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면서 팍 점프를 해서 해치문을 잡고 열리면서 떨어져 죽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 일행들은 그 문으로 나가게 되고 그때 마침 도착한 헬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는데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캇 목사가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 희생과 죽음으로 그와 함께 일행들이 다 산 거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합당한 그 삶을 살지 못한 그 대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의인으로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경쟁인들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

0: 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빛인데 세상이 왜 어두운 것입니까? 내가 소금인데 왜 세상은 부패했습니까?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남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지금이야말로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께 참여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라도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다 안 그러지라도 나라도 한번 말씀 붙들고 살아볼 수 있도록 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니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언제나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이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감격해야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삶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스칸 목사의 죽음과 동일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길로 가면 너희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 역할을 감당이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부패한 가톨릭을 바라보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패한 가톨릭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루터를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을 헌신의 모습으로,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날 것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 신학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드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했드라는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매주 목요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찐하게 만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만나게 되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깜짝 퀴즈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20곡에는 아니고요. 3곡에 정도 퀴즈 드릴 건데요. 목사님의 3곡에 힌트 들으시고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첫 번째 힌트는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0: 네.
1: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껴안는 자, 매어 달리는 자, 매달린 자죠.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히트는요. 이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0: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힌트만 듣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오늘의 인물을 맞춘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